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의 향기가 넘쳐나고 장백의 메아리가 하늘가에 울려 퍼지니 청량함이 시원히 안겨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장백산의 폭포수가 한여름에 시원함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장백산의 절승 경계가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채를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히 장식해준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천하절승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하늘 높이 솟은 장백 민송의 매력에 빠져 장백산 폭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날아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송은 연변의 정이 들어 천년만년 설렐 것입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한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 피서지로 장백산을 찾았는데 장백산의 시원함과 매력에 너무나도 감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결에 내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장백산에 꼭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의 분들도 꼭 장백산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장백의 폭포수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장백산은 옹위로움과 수많은 버물로 신비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신비로움을 찾고자 해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정민 씨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다가 많은 타양 관광객을 보게 되고 관광객들로부터 연변에서 꼭 찾아야 할 관광지를 질문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정민 씨는 연변의 서시장, 민속촌 등 관광지도 많지만 그래도 명승지 장백산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생신이신 어머님에게 소품 자가용과 주유소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뭐란데?
2: 아저씨 뭐 들어간다는데 어째 이런
1: 분이? 아이, 당신 저 정말 은행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겠는가?
2: 아, 글쎄, 내 말 들을 수 없어. 돈은 글쎄 당신 돈도에 대해서 당신 쓸 권리는 있지만 나도 알아야 되지, 캐슨들 글쎄.
1: 야, 정말요? 그럼 넣어서. 야, 당신 딸 내 요 돈을 어디 쓰자는 것 딱 알고 싶으면 내 속 시원하게 내 원은 풀어줄게.
2: 말 없어.
1: 야, 여기 내가 여기 요 돈 내 다 쓰기 전에 전에 내 저기 자가용하고 내 저기 땡티로 사겠다는 게 어째?
2: 아이, 기왕 운영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저 매날에 통장 돈을 다 꺼내서 쓰겠다고 집에서 고함치면 이길 나오면 나는 길을 어떻게 하란 거 어떻게 하란
1: 거. 아, 고함치면 내 몽아지 아프지. 당신 몽아지 아픈가? 신겁지?
2: 아이, 그러잖아 가네. 자가용 싸든지 뭐 땡티로 싸든지 내하고 토론해보지 아이 한번.
1: 뭐 에? 토론? 싹싹 그도치 하라. 이번에 당신하고 한 번은 토론하면 천원 이번 풀어당 나가고 또두 번도 또 토론하면 또 이천원 풀어당 나가고 한 달에 몇 번은 토론하는 게 만원 풀어당 나갔다. 뭐 토론 무슨 개통한 토론.
2: 이런데 그렇게 몇번 풀어당 게다 우리 본가집 일례 풀어당 나갔은데 아 당신이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풀어당 나가는지 아무도
1: 이번 싹싹 그도치 하라. 내 지금 미국에 나갈 때는 머리도 아예 내밀고 일전에 한 번만 보태는 없던 게 아이 돈 좀 벌어오니까 아이 생전

0: 댕기자가 4분의 1은 8초까지 찾아봐가지고 어이 이거 바쁘니 좀 버텨줘 저거 바쁘니 좀 버텨줘 그저지 뒤에 속옷 넣고 저 살살 나가는 바람에 일단 금방은 저 40만 밖에 없다데 전체로 그저 싹 가시 쪼을 싹 빠져가지고
1: 말을 못 알아서 그런지 나는 우리 현재 한 번에 1,000원씩 부자로 해도 당신의 현재는 3,000원씩 부자로 했었구만 무지개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0: 아니 그렇지 않고 이봐 우리 형제는 셋밖에 안 되지만 당신 형제는 아홉이다 아홉이 삼대구라 삼대구 에이구 내 이 집에 서방 들어가지고 이 집에 형제 아홉은 이름을 암소내는 게 아홉달 거다 아홉달 무슨 놈의 군인이 그렇게 많아지냐고
1: 계속 이렇게 따질래 얘기를 하겠습니까?
0: 뭐 어째
1: 이렇게 따질 그래 그게 다 우리 본가집이 내놨습니까?
0: 지
1: 당신의 신집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소식도 품고 말아야 할까 그랬지
0: 야 이거 뭐 어떻게 지수 새끼처럼 장부꽂이 해놨구나 야
2: 2000년, 아 2001년 1월 7일 당시 근접하구만 아마 빠이 가서 비벌 엄마를 봤다가 불행하게도 파출소에 포로돼가지고 우측하게 가서 5천원 벌금 했습니다
0: 아이 멋있게 아 그게 정말인가
1: 사실이구만 나는 거짓이 없었구만 그저 보채지 말고 들어옵사
2: 2001년 8월 7일 당시 이건 둘째 조카구만 그날 낚시에 수산하고 피세기 왔었구만 안도형 장흥천 장일대 쌀을 팔아준다는 미면 걸고 쌀 서른 마다를 깜빡 먹였으면 그래서 내 돈 모두 싸하게 가서 6천원 물어줬습니다
0: 아 그래 우리 조카들 전부 이렇게 나쁘게 했단 말이야 아,
2: 그뿐인 사람도
0: 가줘 당시 요한 일이 사실을 알나는데 범이다 지수만 다요
1: 마음대로 없어 마음대로
0: 야 이거 무슨 이렇게 마음이 이게 빈 빠지게 보는 돈을 모두 싸게 임대다 다 쳐낸단 말이야 이게 아이 가만 요는 며칠 전에 내 여동생 저기 천원 가지가 딴 적은 요건 무식인가
1: 어? 알기 쉽습니다
0: 뭐야
1: 아이 시아버지 황금 선물 싸게 하는 게 돈이 없다면 내게 와서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막 날 그저 천원만 귀하죠 이랬던말 기내가 당신이 이렇게 따질까 내 방법이 없어 말았구만 나타나지 마소
0: 야 절대 당신이 그렇게 야우 그렇게 모색하게 노래 에? 나도 먼저 장구 해놓은 게 있다
1: 야 수치스럽고 치사하구만
0: 어째
1: 나로 지치 새끼처럼 장구를 만들었다는 게 당신의 남자란 게 그런 걸 만든 게
0: 어째
1: 그렇게 이렇게 여러 대가 신경 쓰다 포들지 못한 게 이렇게 말하지
0: 나도 경제골이 있다는 게요 똑바로 그러네
1: 할 말
0: 있겠군 2003년 2월 26 요나탄 내 생일날이야 과로 열부 재수 없는 날 바로 닫고 미옥이 처제 뭐 동네 노인들은 저기 뭐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며 저 양로원을 꾸리겠다고 돈은 저기 3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열고 똑바로 들어라 아주 순범인 여자인
1: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 좀 할 필요 없다
0: 어째
1: 이런 좋은 일 한 것도 다 말할래
0: 그거는 내가 그는 나는 거인가 또 있다 아이고 야야 2003년 7월 15일 소가로 열고 요나로 소가비를 뜯다가 이빨이 부러지던 날 바로 갖고 칠성 처남 뭐 식당을 꾸리겠다고 돈을 2만원을 가져갔음 괄호 열고 내 돈 가져가서 꽉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째 예
1: 우리 현재는 다 이렇게 좋은 일에 딱딱딱딱 썼지만 당신의 현재는 다 그런 모자싸게 우치서만 한대나 쓴다는 말이구만
0: 아유 어쨌든 내가 빼빠지게 벌어온 돈이니까 나도 이 돈 가지고 자가용하고 대출로 싸겠다는 게다 뭐라
1: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0: 아니 쓴데 아니
1: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0: 나 탑
1: 아니 내 말 좀 이거 조금 더 좋은 데다 쓰면 알겠습니다
0: 그래 이건 나만에게 배대수 수신하는가
1: 아이 그게
0: 어쨌든 양병다 써볼까
1: 아이 내게 좋은 생각인데 내 말 좀 늘어 없어
0: 아이 뭐야
1: 그거 그렇게 사지 말 된다는데
0: 아이 누나한테 좀
3: 아이고 내 말 남의 은행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데
0: 아이 누나 아무리 아이 나한테
1: 떡볶이야!

0: 사람도?
1: 아이고, 내가 또 공장도 도박이라고. 아, 이 사람들이.
0: 아, 이게 저도 이래, 아이고, 마이.
1: 아이고, 내 자식.
0: 아이고,
1: 아이고, 당신 어째요?
0: 어찌, 어째?
1: 아이고, 내가 또 도박이 아니라.
2: 어, 쓰고만, 내 도장 도둑 지냈으구만.
0: 아, 이봐, 이봐, 이봐. 당시 푸른 대낮에 담이 크구만, 야? 강도지랄. 가겨,
1: 어. 아이, 이거 뭐 어쩌냐? 내가 도둑 아이란데, 야, 지금.
0: 야, 이게 말이 많다.
1: 아, 어. 아이, 내가 도둑 아이란데, 야, 야, 야.
0: 야, 나 빨리.
2: 내가 대지 말고 그저이 통장만 뺏어내 했어,
0: 예? 예, 예, 예. 아이, 때리고. 여기 때리, 날씨나, 신디.
1: 아이, 저, 여보, 당신, 야.
0: 무시게, 여보. 아, 이나 그냥 잊어버릴까나 이게 도둑놈인 게 아니라 유험한 거지, 김했구만, 어?
1: 아이, 저,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가?
2: 통장 줬어.
1: 아이!
0: 아이, 당신 이제 이 아줌마 누구라고?
1: 야, 저, 내 마마라.
0: 마마?
1: 아이, 내 마마라.
2: 아이, 그만, 통장, 아이, 순 통장 도둑이 있구만.
0: 그렇겠지, 글쎄, 이나.
1: 아이, 야야, 네 어디도 다른 남자 봐도 대기자야, 니.
0: 아이, 당신, 잠깐만, 말라. 아이. 당시 같은 거는 야 도둑놈에다가 유망제까지 캐맸길래 어느 판결 같은 거는 희찍고 받는다. 가겨, 끊어.
1: 아이고, 내가 또 도둑한테 내 몰라. 가겨, 답답다야.
0: 일어나게.
1: 아이, 내가 또 도둑한테 내 몰라. 일어나.
0: 일어나라.
1: 아, 그 사람도 답답하다, 그게.
0: 니나 그냥 얘기 말라 하니까. 아이,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1: 아이, 내 몰라. 가겨, 나 싱거운 사람이야.
0: 일어나. 이게. 답답하다. 저런 도둑놈 새끼들은 좀 맞아봐야 정신 차려.
1: 아니, 도둑 아니지, 야,
0: 이 야, 계속 나 풀거리니. 답답하다야. 아하, 아줌마야. 아이, 어째 이래도 얘? 아이, 아줌마.
2: 이럴 때는 이 사람 내 나는 애꿀만.
0: 예?
1: 야, 옳단데. 아이, 뭐 우리 있는 눈치 보면 뭐 모르겠어.
0: 아, 아줌마. 예? 정말 이분이 남편이 얼씬도.
1: 아이, 뭐 옳단데.
2: 내 나는 내 얼씬.
1: 예.
0: 이번터 아, 부부가 싸움하면서 이게 정말 재수없이. 아이, 그래, 공장 가는 사람 이렇게 막 끌어들임도, 예? 부부가 싸움이.
1: 아이.
0: 그 정말 오늘 재수없다.
2: 아니, 됐어.
1: 아니,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간 이래 이 비치기는 정말 싱겁겠지만은 참 한번 우리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좀 결판 좀 내려줍시다. 예?
0: 아가씨 얘기를 하소. 에이, 무슨 일?
2: 당신 복잡하게 아야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됨도.
1: 아니 누가 말은 누가 이거 당신은 내 말 거분거분 들어서 뭐 아 일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는가?
0: 아 됐구만 자꾸만 다투지 마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예?
2: 아이씨 내 말하기 없어.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게 한 70만 집에 있었어.
0: 아이, 벌어왔구만.
1: 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당신 번도가 내 번도이지.
2: 글쎄, 전화 그네 번도에 올쓰구만. 근데 어떻게, 이 몇 해 안에 돈 어떻게 나갔는지 한 30만 딱 나갔어.
1: 싸우고, 예. 부수적이 됐던데.
2: 잔치고, 뭐, 회갑이고, 예, 뭐, 생일이고, 뭐, 제사고. 이런 게 아저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예. 다, 나남이 다 있는 일인데. 걔네 저번에 큰 조카는 글쎄, 비방 안말 봤다 5천원 벌금 했지. 둘째 조카라는 게 싸움 팔아준다고 미명 걸고 나무 싸움 글쎄 깜빡 매겠지. 내 이런 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0: 야, 그건 망설였구나, 그, 정말.
1: 잘한다! 그리 가성 이름 싹 폭나다. 옛날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다. 나야, 할 말이 없는가? 아니, 전부라도 이 집에 여동생, 그 뭐, 싱겁게 양모를 꾸른 다음에 3만원 가져갔지. 또 이 집, 오빠도 뭐, 식당 보다 2만원 가져갔지. 이번에 내 할 말이 따닥따닥해도 더 들어봐 알만한다.
0: 아, 그렇게 뭐 힘겹게 번 돈은 망상 쓰면 안 됐지 뭐.
1: 아니 그렇길래 예.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 돈 40만 원 가지고 내 저기 뭐 자갈용 하나 싸고 그 다음에 예. 댄트로 하나 싸기 싸겠다는 거야.
2: 그럼 이게 다 죽었다 이제 산 돈인가?
1: 에이 죽어도 산 돈이지.
2: 그저 그거를 그렇게 죽은 돈은 만드니까 음식이 됩니다. 그래 댄트로 싸서 뭐라고 자동차를 싸서 뭐 하겠습니까?
1: 이거 쓸데가 그 가뜩하지 제가 하다못해 그 여름에 그 꽃이 탈락할 때도 날아갈 때도 타고 다니고 무슨 저기 깨미 뜯어갈 때도 타고 다니고 하다못해 그 저기 미꾸라지 제발 올 때 타고 가면 안 돼?
2: 저렇게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껏 공기를 했다는 게 그저 그 정도인데 조금 멀리 아픈 애라도 없어.
1: 아 글쎄 내 멀리 내가 보자니까 좀 높다 사는 대표 사이 앞에 타고 다름 앞에서 알비.
0: 야 이분 대단 있을구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당금 살 집이 없음도.
1: 아이 살 집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지금 사는 게.
0: 야 이거 없어. 그러면 집을 싸서 또 뭐라고 자가용 싸서 뭘 하겠어.
1: 아, 그 집 다 예? 없어지는데.
0: 이거 없어. 저 아줌마 이야기 맞다나 그러면 다 그게 죽은 돈이 됐구만.
2: 내 말 좀 없어.
0: 예예예. 예, 예.
2: 내 원래 이 말 전화
0: 이건 없어. 예.
2: 내 원래 전화가 내가 말을 못했는데 예. 내 이 돈을 가지고 그 슈퍼를 꾸리자 그러지 않으면 또 주유소를 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만.
0: 아줌마 예. 그 생각 정말 잘했었구만.
2: 잘했습니다.
1: 사람이 이게 일반적인 쇼퍼를 개로 꾸려서 있어도 주유소를 누가 개로 꾸리게 한답게 그게 다 국가사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2: 그래 그래 신문을 봅시다 신문을 저번에 예. 저기 천지부이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우연하게 신문을 본게 거기서 예. 개를 주유소를 꾸려도 된다는 그런 걸 내가 봤었구만
0: 아 옳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었구만 이게
1: 무슨 게?
0: 정말구나 진짜구만 이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봅소 지금 안쪽에 가보면 예, 사람들 개놀로 이게 줄서를 끄는 게 많았구만
1: 아 저 정말인가?
0: 정말입니다 예 이거 없어 그래 생각해봅소 그러면 이게 줄서를 첫 꾸리게 되면 어? 나라 건설에도 그 공원에 서는 게 그래. 택시기사들한테도 그 별일을 갖다 줘 그래. 개인도 돈 벌고 얼마나 좋았었는데 알겠습니다
2: 아이고 그렇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좋은 데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0: 예 얼씨
2: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 보내고 예, 형제가 예. 나도 뭐다 뭔가 쓰고 사회도 또 좋은 일을 아이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예 옳은 말이
1: 가면서 아니 진짜 그렇다고 내 몸은 못 싸게 아 이거 자가장 싸고 무슨 뭐 저 댄티로 싸겠어 예. 아니 진짜 나 인생도 투자하겠다
0: 아이 옳습구나
2: 진짜 예.
1: 아니 근데 그 40만 원 가지고 고르서 있는가
0: 예 40만 원은 뱀베리 했구나
1: 여태 그런 걸 이렇게 하겠다 정말 내 우리 저 안도 좀 민물을 지내다가 떼띠 주워서 칵 뿌려놓고
0: 예.
1: 또 저 좀 이렇게 본 다음에
0: 예.
1: 그 다음에는 제일 우리 자치소 수도 연기를 탁 가가지고 이 떼띠 불쩍 간판은 저희 어떼띠 주워서 야야 그 앞길이 진짜하다
0: 야 원격 있었구만
1: 되겠다
0: 이거 봤어. 야, 그래 먼저는 주유소를 끓이는 데다가 결정했었지.
1: 야, 두 마리면 저 잔소리지.
0: 생각 잘했었구만.
2: 내 경제거리 트는 거였구만.
0: 이거 봤어. 내 말을 좀 들어봐. 지금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이 돌아와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아, 그래 내 근심하는 게지.
0: 예, 얼었구만.
1: 아야,
0: 어제 또 무슨 일이?
1: 이 잘못했다.
0: 무슨 일이냐?
1: 이거 괴입은 내 이게 띠띠 주소 탁 뿌려가지고 예. 이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내 휘발유를 먹고 우리 씽씽쌩쌩 뛰어 차들이 예. 이 띠띠 닮아가지고 어쨌든
3: 장백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고 힐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겹고도 웅미로운 경치가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용정시 용문가에 살고 있는 림창선 씨는 현재 한국에서 고생스레 일하시는 누님께서 얼마 전에 몸이 편찮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림창선 씨의 누님께서 장백의 정기를 받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보내드립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애화 씨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여 김애화 씨는 80고령의 외할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어 손녀딸의 효도를 많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손녀딸의 소원대로 김애화 씨의 외할머니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노래 장백가요를 보내드립니다.

장백산 마루에 두둥실 해가 뜨니 푸르른 짐에는 녹파만경 자랑하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흘러내리는 장백의 폭포수는 물 한 개를 곱게 들이우고 장백의 명주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장백산의 길을 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이어서 클럽에는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 박현준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함께 음미해 볼까요? 송가인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생.

송가인의 평생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방송실에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행복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커피 타임 또 티 타임 네,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네, 일이 끝났나요? 그래요. 집에 있다 보면 일이 끝이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 얼마 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저녁때가 되고 네, 오늘도 바삐 보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이 한 시간만큼은 네,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힐링의 시간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천아리랑 듣고만 있어도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혜숙님께서 현국화 아나운서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에 야, 제가 기운이 막 샘솟아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동물들은 고래나 거북이처럼 몸집이 크거나 느리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면 대사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는 몸집도 작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즈덤이라는 새는 70살에 알을 낳았고 기네스북 기록에는 80년을 산 앵무새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훨훨 벗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새들처럼 스트레스는 훨훨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새들처럼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금방 들려드린 짧은 글, 네, 거기에 맞먹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으셨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새가 장수하는 비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들처럼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새들처럼 훨훨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네, 새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님께서 피할 수 없습니다.

0: 면 즐겨라 이런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것이 바로 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도 필요하겠죠. 푹 자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여성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몸은 새들처럼 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활활 날 수 있는 자유롭고 편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멘트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의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글인데요. 40대. 네, 40대의 우아함은 스펙이 아니라 이 마인드셋에 달라집니다. 라는 아주 짧은 글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내보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러둔 감정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 감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들이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끝없이 검열하다.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나를 위해 마음껏 슬퍼하고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숙하고 좋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날들이 아깝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카타르시스와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네, 아주 짧은 글이죠. 40대에게 충고 아닌 그런 충고 같은 네, 짧은 글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매사에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심신이 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여성 클럽 위챗그룹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네,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와중에 혜택을 받는 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늘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문자 타자를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우리의 대뇌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성클럽에 계시는 분들의 더 활발한 이런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0대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40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40대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턱쯤에 섰을 때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로는 또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분투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0대에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40대에게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스물마흔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20살 앞에서 40살. 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달아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채꽃도 공유합니다 하면서 유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유채꽃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크나큰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 향기님 그리고 또 영거리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이 되는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이런 이미지, 이런 꽃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도 상쾌하고 좋네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사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이어가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내용을 저는 이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어서 또 좋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이 좋은 글은 네, 제가 필사하는 내용의 네, 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희님께서 또 필사 내용을 공유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향기님께서 왕언니 덕분에 저도 필사를 해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필사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또 긍정의 힘으로 네,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도 좋았지만 두 분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네, 확대를 해서 여러 번 봤답니다. 저도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그 글씨체에 비해 보니까 아, 제 글씨체가 말이 아니구나. 제 딴에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선배님들 앞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저희 필사 내용은 공유하지 않고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위보 맨쉬라는 그런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김경희님께서 오늘도 필사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요성클럽에 종종 네, 공유해 주세요. 아, 내용이 참 좋던데요. 네, 읽어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받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최화자님께서 노래 가사 재밌네요. 우리는 아직 20살.
그래요. 여성 클럽에서 가끔 이런저런 노래 여러분들도 네 처음 듣죠.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강 옆에 황무지 개관에서 읽은 텃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채꽃도 피어있고 각종 채소들이 울썩울썩 자라고 있더라고요. 밭채소도 조금 사서 어제 저녁 식탁에 올렸는데요. 역시 달큰하고 상큼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야, 밥상에 올렸네요. 네, 또 예쁘게 찍은 사진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소로 된 밥상을 보면 더 입맛이 더 당겨하는데요. 저처럼 채식주의가 아닌 채식주의 신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저는 채식주의는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좀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먹먹이라는 노래입니다.

40살 마음에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나이, 마음에 귀중한 설레임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이. 영거리님께서 금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마 즉흥으로 보내준 짧은 식구 같은데요. 40살이라는 식구, 짧은 식구에 큰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류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꽤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요리사들이 주어진 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듯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벗어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업 성공의 지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러리사들은 모두 점학금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취업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요? 네, 러리사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승부를 보듯 취업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력서에서 단순히 경험을 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을 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취업 성공의 첫걸음이니까요.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지치지 않고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경연 중 요리사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완벽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경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보기. 네,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일상 업무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시간,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딸의 바지 가랑이를 키우려고 괴짝에서 바느질을 찾았다. 그러는 중에 기억의 편린이 눈부신 햇살에 달아 온방에 퍼지면서 불현듯 어릴 적 외할머니가 햇빛 찬란한 창가에 앉아 해진 내 옷소매를 바느질 해주시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방을 실은 할머니 손끝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바느질을 멈추면 바느질에 얽혀 팽팽해지던 건기마저도 풀려난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가 할머니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머리석에 남전 여비 사상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던 할머니는 아홉 남매를 키우면서 더더욱 딸을 살뜰히 보살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바닥 적현으로 켜켜이 쌓인 먼지가 눈에 안겨온다.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무늬가 새겨진다. 그 무늬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새겨져 있을까?

어린 시절 내가 본 할머니의 손은 유난히 길고 가냘팠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돋보기 너머로 간간이 내가 숙제하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짓고 나서 구멍난 양말을 다시 가늠해 보더니 한뜸 한뜸 정성 들여 깊기 시작했다.

벌품없게 된 옷가지며 양말들은 새로운 모습을 갖춰갔다. 내가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날듯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이고, 우리 선녀 참 장하네. 무슨 만나는 거 해줄까? 라고 몹시 기뻐하던 할머니. 할머니의 손놀림은 급격히 빨라졌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 장국을 버글버글 끓였다. 허허 부르가며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선녀를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짓던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내가 9살 나던 어느 하루였다. 우리 집 식구들의 해진 옷을 다 기운 할머니는 하얗게 돌아온 나를 반겨줬는데 그날따라 할머니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얼음과자 절반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가 시원한 얼음과자를 드시면서 짧게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도로 내 손에 쥐어졌다. 딸의 바지 지퍼 부분은 깊기가 애났다. 회사 인사조정을 떠올리다 지퍼 부분을 꿰맨 실이 그만 들쑥날쑥하였다.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갈팡질팡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침착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나를 보며 환히 웃으시고 계셨다. 우리 손녀 힘내. 꼭 해낼 수 있어. 라는 할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다. 감은 눈 속에서만 또렷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나는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고 삐뚤삐뚤 방향을 잃은 실선을 다시 뜯어 바로 기웠다. 가장자리에 바늘을 꽂고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 잡으며 매듭을 지었다. 완성된 바지를 활짝 펼쳐보았다.

할머니는 주말마다 집안을 거두는 일회에 늘 바느질을 했다.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의 헤어진 옷가지를 기워주는 할머니 주변을 뱅뱅 맴돌아쳤다. 헤어진 옷이 할머니의 천바느질을 거치면서 산뜻하게 변신하는 걸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해마다 봄빛이 물어녹기 시작하면 한 해 동안 한 봄 자란 키만큼 내 옷은 작아져 있다. 금검 조력이 몸에 밴 할머니는 언니네 큰 옷가지들을 가져와서 내 몸에 딱 맞게 수선해준다. 내 몸에 대보고는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다. 그 후 실을 바늘 귀에 꿰어넣는 것은 내 몫이다. 뒤이어 할머니는 내 몸에 맞게 잽싸게 바느질한다. 가끔 시원치 않은 부분은 다시 꿰면 자리를 뜯고 정성껏 바느질한다. 옷자락에 실로 곱게 꿰면 자리는 할머니의 마음에 고인 시름의 흔적이었을까? 그렇다면 할머니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인 시름은 과연 덜어졌을까?

한겨울 추위에 러출된 내 목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다. 림동전 할머니는 이 손녀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라며 편찮으신 몸으로 목수건을 떠주셨다. 한오리 한오리의 실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으로 하여 그 어떤 혹한의 추위가 엄습해도 전혀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딸애가 걱정하듯 내 이마에 애고사리 같은 손을 올려놓는다. 아니, 괜찮아.

늦었다 싶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 할머니의 응원의 목소리가 햇살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다. 어느덧 내 마음속은 할머니의 고무 격려로 가득 채워져 축 처진 두 어깨에 힘이 실려졌다. 그로부터 무의미했던 내 삶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재기의 의지가 커질수록 희망의 길도 넓어져 갈 것이다. 학교와 도서관을 향하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어졌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쓰디쓴 인고의 과정이었으며 꿈의 실현을 위한 출발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그전과 똑같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작아져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아이의 헌청바지로 책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할머니는 저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든든히 신들매를 조이는 이 손녀를 흐뭇한 미소로 응원하고 계실까. 하지만 어려운 바느질이었다. 자칫 상념에 빠지기라도 하면 다른 걸스로 빗나가기 일쑤였다.

더 우기는 엉성한 손놀림 때문에 밑부분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바느질은 사정없이 빗돌게 나갔다. 잡념의 불씨는 점점 커져 어느새 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아차, 바늘이 그만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다. 밴드를 붙이고 한참 헤매다가 식지와 엄지는 서서히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손바늘이 재봉바늘처럼 제자리를 찾았다. 손바느질은 잡념을 밀쳐내고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책가방을 다 완성하기까지 나는 수없이 꿰맨 실을 뜯어내고 다시 깊기를 반복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할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을 때면 할머니가 바느질한 자리는 사정 없이 흐트러져 있다. 도박에 빠져 사는 할아버지가 술을 마신 날은 집안이 시끄러웠다. 그러면 할머니는 돌부처처럼 몇 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바느질만 하셨다고 한다. 한숨 소리에 실을 엮었을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며 임고석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했다는 걸 나는 책가방을 만들면서 깨달았다. 바느질 할 때에 쉼없이 움직이는 손돌림이며 기운 자리에 실을 뜯어내고 다시 기워낸 자리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반짝이고 있었다.

바느질이 엮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나는 속상한 감정을 한뜸 한뜸 풀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은 점점 비워지고 답답한 감정이 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완성된 책가방을 어깨에 메어봤다. 비로소 재기에 대한 굳은 결의도 함께 어깨에 실었다.

불타는 저녁 너울이 땅거미의 시실과 날실로 얽힌 그물에 내려앉는다. 한 줄기 빛마저 사라지고 언제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 까맣게 자리 잡을지 모른다. 그럴 때면 나는 다시 바느질을 잡을 것이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느질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시아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듀오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러니 따라 엄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도물어서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네, 빠르게 변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생존의 압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주석에서 우리 마음을 도외시한 채 관성적으로 매일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출발점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묻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많은 뉴스 미디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에 대한 기대와 책임 등이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열심히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소홀해집니다.

네, 그러니 때때로 우리 행복을 위해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내 감정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나.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네, 오늘도 아주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哪儿背在哪儿走。在这一路之上，义军纪律严明，是秋毫无犯，老百姓都不知道从哪儿来这么支义军。

뉘웃입니다. 흑룡강성과 벚권성은 약 3,000km 떨어져 기후와 토양 조건이 반이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한 알의 벼종자를 매개로 인연을 맺고 10여 년간 공동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올 6월 절강성 항주에서 제7회 전국 우수 벼품종 식미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이 출품한 민룡 1호 벼는 자포니카벼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중국 최고 맛벼로 선정됐습니다. 이 벼 품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기까지 10여 년의 긴 연구기간이 소요됐습니다. 2010년 우리성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이 발생하며 벼 생산량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성농업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한랭지 자포니카 벼는 자체 유전자 개량만으로는 벼 도열병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새로운 병원균이 생길 경우 쉽게 피해를 입어 곡물 생산량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벼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흑룡강과 복권농업연구진이 제시한 새로운 6종 구상이 공동연구 으로 이어졌습니다. 협력 초기 몇 년간 매년 100여 개의 계통을 육종했지만 남방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했던 종자들이 흑룡강으로 옮겨 재배되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매년 시험전 현장에 머물며 해마다 미세하게 변하는 북방의 적산 온도, 토양, 기후 영향을 반복 분석하고 한랭지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단계별로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2022년 해당 종자는 국가 품종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민룡 1호로 명명됐습니다. 실제 검측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염기성 토양에 재배한 민룡 1호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무당 1,300근에 달하며 동일한 토양 조건의 일반 품종 평균 생산량보다 약 45% 증수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경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도시 문화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 대세계 단진의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할빈시 교통운수국은 15차 5개년 계획 우수 프로젝트 풀 기획 회의를 소집해 할빈시 종합 여객 수송 허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도로 철도 항공이 일체화된 종합 립체 교통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성공항그룹은 할빈태평국제공항의 현재 운영 상황과 발전 동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공항 3기 서1활주로 T3터미널, 여객환승센터, DLT터미널 확장, 최적화 등 중대형 프로젝트의 사전기획 및 건설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항, 철도 연계 운송, 허브 협력, 프로젝트 기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교류하고 업무 방안을 공유했으며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여러 협력 발전 항목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습니다. 최근 국가문물국이 2026년도 박물관에서 중국을 읽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 및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다를 주제로 한 전시 공모 추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동북열사기념관의 흑토의 영광, 불씨를 이어가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흑룡강 혁명 문물전과 대경 철인 왕진이 기념관의 철인 철골 철의 가훈, 철인 왕진이 가정교육과 가풍 이야기전이 추천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박물관이 문화 전파와 가치 선도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체육총국 동계스포츠관리센터는 공개 선발을 거쳐 동계올림픽 챔피언 무대정이 중국 셔틀트랙 대표팀 수석 코치로 임명됐다고 선포했습니다. 32세의 무대정은 동계올림픽에 세 차례 참가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m 금메달을 따내 중국 대표팀에 그 대회 유일한 금메달을 안겼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그가 이끈 중국 대표팀은 2000m 혼성계수 금메달을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5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 시집오기 전에는 언니 집에서 일했다. 그때 아버지는 큰딸을 제일 사랑했고 칭찬을 입에서 떨구지 않았다. 세 딸이 남편들과 함께 번갓집에 나들이 올 때도 큰딸이 가장 뽀송했고 맏사위가 제일 장인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한데 그 갈련이란 자는 아내가 딸을 하나 낳자부터 그다지 돌아보지 않았다. 후에는 아예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아내를 종처럼 부리며 때리고 욕질하였다. 설명절에 세 딸이 친정에 와도 두 동생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 왔으나 큰딸만은 고독하게 혼자 와서 울며 불며 절대로 시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늙은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괴로운 눈물을 흘리며 딸을 위안해 주었다. 그는 화를 못 이겨 良심 없는 사위를 욕하고 영감을 눈이 멀었다고 나무랐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도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동구 밖으로 바래주었다. 늙은 아버지는 그때마다 한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속을 썩였다. 비록 입으로는 말을 내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부잣집을 욕심내어 자식을 불구덩이에 밀어놓은 자신을 저주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다 지어놓은 밥이었다. 그때 심자는 몰래 허술한 옷차림을 한 남편을 훔쳐보며 그런 처지를 면한 자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후에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매는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

0: 어머니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을 언니네 집에 보내지 않았다. 남편이 떠나가고 생활이 그렇게 쪼들릴 때에도 돈 있는 사람에게 빌붙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빌어도 부잣집 문전은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놈들이 도시를 점령한 후 그들 두 집 간의 레왕은 완전히 끊어졌다. 수연이와 덕강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서너 번 다닌 일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조금씩 알고 있었다. 수연이에게는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 양뚱보 통역관 놈의 정부가 되었다. 이것은 공강자가 알려준 것이었다.
1: 어머니, 뭘 생각해요?
0: 흠칫 놀란 어머니는 수자인 것을 보고 말했다.
2: 아, 뭘 생각하냐고? 예, 예민 좀 생각하면 안 되냐? 응?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온 걸 보니 큰 싸움을 하려는가 보다. 도수성을 치지 않겠는지. 그곳이 우리와 제일 가깝지 않니? 나는 네 이모도 그 성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구나.
1: 어머니, 그들을 생각해서 뭐래요? 부자집은 불쌍하지 않아요. 이제 해방해보죠. 저보고 가라고 해도 안 가겠어요.
0: 수자는 마뜩지 않아 토달거렸다.
2: 너야 새까만 상주모자 초롱불밖에 걸 줄 아는 게 있니?
0: 어머니는 그해 금음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웃음을 던졌다. 하지만 인차 정색하였다.
2: 수자야, 너도 이젠 흑백이야 가려봐야 하지 않니? 내 큰이모 비록 그 집 사람이지만 누가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기나 한다더냐? 그저 천대만 받고 있지.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0: 수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1: 어머니, 큰이모 이름은 뭐예요?
3: 어머니는 심자라고 부른다던데요. 어라요, 어머니?
2: 요 싱거운 기집애, 아, 엄마 이름도 불러? 너 누구에게서 들었니?
1: 누구? 아버지가 이야기하던데요.
3: 아버지는 그 뜻이...
2: 요 기집애, 턱주가리를 냉큼 담을지 못해? 아휴, 늙은 두상이 놀고 있으니 이빨이 쑤시는 모양이구나. 애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3: 어머니, 이제 며칠 지나면 어머니 생일이죠, 그렇죠?
2: 아이고, 딸이 크더니 애미 생일을 차려줄 줄 아는구나. 아니, 근데 넌 어째서 애미 생일을 다 생각했냐?
3: 방금 우리 집 남쪽들 안에 있는 월계화가 활짝 핀 걸 봤어요. 여느 해보다도 더 많고 곱게 폈죠. 그걸 보고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생각났어요. 그 꽃은 외할머니 집에서 옮겨다 심었는데 꽃을 심는 그날이 바로 어머니의 생일날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어머니?
0: 수자는 어머니가 입을 오므리고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는 것을 보자 다시 말을 이었다.
3: 어머니, 이제 어머니 생일날이 되면 제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꽃을 두 송이 꺾어서 어머니 머리에 꽂아드리겠어요. 좋죠, 어머니?
2: 그래라.
0: 어머니는 승낙하는지 아니면 놀려주는지 얼굴에 웃음을 그리며 흰 서리가 내려앉은 잿빛 머리를 쓰다듬었다.
2: 아이고, 네 애미 머리는 이젠 거의 다 세어버렸는데 꽃을 달아선 뭘 하겠니? 너희들 천애 애들이나 달려무나, 응? 됐고, 이젠 그만 입방아지라고. 할 일이 없으면 아이나 안고 놀아라. 덕균이를 찾아오든지, 응? 나도 이젠 밥을 지어야겠다.
1: 저는 벽보를 쓰려고 백목 찾으러 왔는데요.

0: 어머니를 돌려보내겠어요.
1: 수자는 집안에 들어가 백목을 찾아들고 불이 나게 뛰어나갔다. 어머니는 외손자 국생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죽지만 않는다면 그는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들을 위해 온몸의 피를 다 짜내고 가진 정성을 다 기울이고 싶었다. 어머니 입귀의 주름살에는 행복의 웃음기가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애로운 눈길로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국생이는 배불리 먹고 나서 입을 떼었다. 자그마한 얼굴은 아침 이슬을 탐뿍 머금은 장미꽃처럼 빵긋빵긋 웃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외할머니 아래턱에 있는 검은 키미를 만지작거리며 자기가 이미 외할머니를 알아본다는 뜻을 표시하고 다른 손은 쫙 펼치고 놀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0: 엄마, 날 불렀어?
1: 덕견이가 뛰어들어왔다.
2: 어서 국생이를 데리고 놀아라. 엄마는 일을 해야겠다.
1: 어머니는 다시 국생이에게 말했다.
2: 국생아, 외삼촌하고 놀아라. 외할머니는 팔로군 아저씨들에게 밥을 지어줘야 돼.
1: 어머니가 가루 반죽을 하고 있을 때 화자가 아이를 안고 청청히 찾아왔다.
3: 아주머니, 애를 좀 봐줘요. 전 사람들을 찾아 회의를 소집해야겠어요.
2: 무슨 회의냐? 나도 가야 하니?
3: 그만둬요. 다 아주머니 같으면야 한마디 알려만 주면 되죠. 뭐 때문에 회의를 열고 포치하겠어요.
1: 화자는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3: 아니, 아주머니는 또 부대에 떡을 만들어 가져가요?
2: 이번에는 떡이 아니라 만두를 빚으련다. 화자야,
3: 네.
2: 애를 구두려 내려놓고 덕견이 보고 국생이와 함께 데리고 놀라고 해라.
3: 응? 그래요.
1: 덕견이는 구두려 앉아서 빨간 비계를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으로 꼭 졸라매고는 그것을 인형 삼아 국생이를 올리고 있었다. 화자는 구두레 해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3: 자, 오빠와 조카 딸과 같이 놀아라. 어?
1: 덕견이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눈이 둥글해서 화자에게 물었다.
0: 고모, 해방은 국생이보다 조금밖에 더 크지 않은데 국생이는 왜 해방 보고 이모라고 불러야 하나? 그게 틀리지 않아?
3: 아니, 이렇게 큰 아이가 그것도 몰라?
1: 화자는 놀란 척하며 우정 눈을 크게 떴다.
3: 해방의 확률이 높으니 그렇지.
0: 확률이 뭐야?
1: 덕견이는 호기심이 나서 파고들었다. 화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떻게 비유해야 덕견이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 알 수 없어 잠깐 생각해보고 엉뚱하게 말했다.
3: 예를 들면 말이다. 남자와 여자가 잔치하자면 같은 확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아. 이젠 알겠니?
0: 그럼 왕련장은 우리하고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거모는 어떻게 같은 확률인 줄 알았나?
1: 화자는 잡시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며 눈을 흘겼다.
3: 조그만 게 무슨 참견이 그리도 많아.
1: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하 웃었다. 만두를 다 빚어 가마 안에 앉힌 어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가마는 인차 끓었다. 흰 김이 솥뚜껑을 들렁거리며 뿜어나와 집안에 자욱히 찼다.
2: 덕견아, 어서 해방을 얻고 가서 둘째 누나 보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날라가라고 해라. 군대 아저씨들이 기다린다.
1: 어머니는 구두려 올라가며 아들에게 일렀다.
0: 알았어.
1: 덕견이는 해방을 업고 나갔다. 이때 뜻밖에도 수연이가 들어섰다.
4: 어머니!
5: 아이고, 수연아!
2: 아이고, 아, 내가 어떻게 왔냐? 어?
4: 어머니를 보려고 왔죠.
2: 그래?
1: 수연이는 작은 꾸리미를 구들에 내려놓으며 웃었다.
2: 어서 곡생이나 봐라.
4: 아니, 어머니, 얘가 이렇게 잘 자랄 줄은 참으로 뜻밖이에요.
1: 수연이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하여 손뼉을 치며 딸을 불렀다.
4: 아휴, 오나라, 국생아, 엄마가 안아보자. 어?
1: 국생이는 구두루에 엎드린 채 무척 놀란 듯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연이를 바라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2: 봐라, 애가 벌써 애미를 잊어버렸구나.
1: 어머니는 웃으며 자기도 손을 내밀고 물었다.
2: 이리 온 우리 국생이 외할머니에게 오너라. 아이고.
1: 국생이는 재빨리 외할머니 품으로 기어와서 덥석 안겼다. 수연이는 얼른 아이를 빼앗아 입을 맞추며 말했다.
2: 자,
4: 너 정말 엄마를 잊었구나, 어? 여 귀염둥아, 어?
1: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만시름 놓은 듯 즐거운 웃음을 띄웠다.
4: 자, 엄마라고 해봐, 어? 엄마, 엄마.
1: 수연이는 한참 국생이를 둥게에 둥게 안고 놀더니 문득 물었다.
4: 어머니, 그때 잘라버린 제 머리태가 아직 있어요?
2: 머리태? 놈들의 터벌 때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찾아?
4: 어머니, 저 큰 이모 보러 가야 돼요.
2: 뭐라고? 내가 더수에 들어가려고?
4: 네, 어머니.
1: 수연이는 성 안에 들어가서 놈들의 병력이며 무장 상태를 정찰해야 할 과업을 받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다시 재촉했다.
4: 어머니, 빨리 찾아서 머리에 틀어줘요. 당장 떠나야 돼요.
1: 어머니는 잠시 몽해했다가 농안에서 긴 머리태와 머리 그물을 꺼내어 딸의 머리에 낭자를 틀어앉혔다. 그는 손을 놀리며 머릿속으로 긴장하게 생각을 굴렸다. 낭자를 다 틀었을 때 어머니의 속궁양도 다 무르익었다.
2: 수연아,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1: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이는 몸을 돌리고 놀란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4: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
2: 내가 가면 이롭다만 네가 이모를 찾아가는 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1: 어머니는 근심 어린 눈길로 딸의 얼굴을 더듬었다.
2: 너는 어릴 때 가봐서 길도 잘 모를 게다. 그리고 그 집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네가 불쑥 뛰어들어 봐라. 잘 될지 잘못될지 누가 안다더냐. 외놈들도 너처럼 새파란 젊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심지를 켠단다. 그 건강자를 어떻게 믿겠냐.
4: 어머니, 고장 독성 오빠와 부대 정찰과장 동지가 오늘 우리 마을에 왔어요. 그들은 이미 공황자를 설복시켰어요. 방법도 다 연구하고요. 별로 큰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도 옳아요. 그러나 어머니 못 가요. 그 몸으로 어떻게...
2: 아, 또 내게 병이 있다는 말을 할 테냐? 내가 뭐 외놈들과 맞서서 총칼을 휘두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난 그저 너를 이모 집에 데려다 주고 동정이나 살펴주면 될 게 아니냐. 나도 팔자 사나운 내 이모를 딱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1: 수연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4: 어머니, 이건 외놈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얼어내는 일이에요. 만일...
2: 위험한 일이 아니야.

0: 아니라면 너와 함께 가자고도 안 한다.
1: 하지만 동생들과 국생이는 누가 보고요?
0: 그건 걱정할 것 없다.
2: 어머니는 딸의 이 말이 자기를 못 가게 막아놔서는 마지막 류라는 걸 알고 마음을 놓았다.
0: 수자와 덕견이 이젠 어리지 않아. 내 아버지도 집에 있는데 배를 걸을 염려도 없고, 응? 국생이는 나를 떠나지 못하니까 큰지 위할머니 보러 안고 가야지, 응? 자, 국생아, 가고 싶지?
1: 어머니가 가면 더 믿음직하죠. 네, 이제 독성 오빠와 정찰과장 동지를 만나서 인원해 봐야겠어요.
0: 그럼 빨리 가봐라. 응? 아이고, 그들을 데려다 만두나 대접해라.
1: 알겠어요.
2: 드라마 숨바귀꽃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3: 北京时间 13点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의 향기가 넘쳐나고 장백의 메아리가 하늘가에 울려 퍼지니 청량함이 시원히 안겨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장백산의 폭포수가 한여름에 시원함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장백산의 절승 경계가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채를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여오들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히 장식해준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천하절승 장백산의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노래 장백의 명주를 감상합시다.

하늘 높이 솟은 장백 민송의 매력에 빠져 장백산 폭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날아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송은 연변의 정이 들어 천년만년 설렐 것입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한정금 씨는 올해 여름의 피서지로 장백산을 찾았는데 장백산의 시원함과 매력에 너무나도 감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결에 내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장백산에 꼭 가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의 분들도 꼭 장백산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장백의 폭포수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은 옹위로움과 수많은 보물로 신비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신비로움을 찾고자 해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정민 씨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다가 많은 타양 관광객을 보게 되고 관광객들로부터 연변에서 꼭 찾아야 할 관광지를 질문받게 됐다고 합니다.

0: 박장민 씨는 연변의 서시장, 민속촌 등 관광지도 많지만 그래도 명승지 장백산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생신이신 어머님에게 소품 자가용과 주유소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뭐란데?
2: 글쎄 뭐 들어간다는데 어째 이런 분?
1: 당신 저희 정말 은행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겠는가?
2: 아 글쎄 내 말 들을 수 없어. 글쎄 당신 돈에 대해서 당신 쓸 권리는 있지만 나도 알아야 되지 캐슨들 글쎄.
1: 야 정말요? 그럼 너 야, 당신 딸 내 요 돈을 어디 쓰자는 것 딱 알고 싶으면 내 속 시원하게 내 원은 풀어줄게.
2: 맞았어.
1: 야 여기 돈 내 다 쓰기 전에 전에 내 자가용하고 내 저기 대들어 싸겠다는 게 어째?
2: 아이 기왕 5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저 매년에 통장 돈을 다 꺼내서 쓰겠다고 집에서 고함치면 나 이길 나오면 나는 길을 어떻게 하란다 어떻게 하란다.
1: 이봐 고함치면 내 목아지 아프지 당신 목아지 아픈가 생각해?
2: 아이 그러잖아 자가용 싸든지 뭐 대들어 싸든지 내하고 토론을 어째 아이 한번
1: 뭐 에? 토론? 싹싹 그도 치워라. 이번 때 당신하고 한 번은 토론하면 천원 이번 포라당 나가고 또 두 번도 또 토론하면 또 2천원 포라당 나가고 한 달에는 몇 번은 토론하는 게 많으면 포라당 나갔다. 뭐 토론 무슨 개통한 토론이야.
2: 이런데 그렇게 몇 번 포라당 한 게 다 우리 본가집 일내 포라당 나갔은데 아니 당신의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포라당 나가는지 안금
1: 이번 싹싹 그도 치워라. 내 지금 미국에 나갈 때는 머리도 아예 내밀고 일전에 한 번은 보태는 없던 게 아이 돈 좀 벌어오니까 아이 생전에 댕기지 않아서 사돈에만 팔뚝까지 찾아와가지고 우이 이거 바쁘네 좀 보태줘 저거 바쁘네 좀 보태줘 그저 쥐에 속옷 넣어서 살살 나가는 바람에 일단 금방도 40만 밖에 없다데 전체를 그저 싹 가시 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2: 말은 나가는지 나는 우리 현재 한 번에 천 원씩 부조라 해도 당신의 현재는 3천 원씩 부조라 했었구만 무식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1: 아이 그렇지 않고 이봐 우리 형제는 셋밖에 안 되지만 당신 형제는 아홉이다 아홉이 이거 비례 따지면 300원에 309 에이구 내 이 집에 서방 들어가지고 이 집에 형제 아홉은 이러면 암소내는 게 아홉달거든 아홉달 무슨 뭐 군들이 그렇게 많아지냐고
2: 계속 이렇게 따질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뭐 어째
2: 이렇게 따질 그래 그게 다 우리 본가집 이래 나갔습니다.
1: 지
2: 당신의 신집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소식당 품고 말하니까 그랬지.
1: 야 이거 뭐 어떻게 지주 새끼처럼 장군까지 해놨구나. 야 목구멍 확 터지게 공포를 해라.
3: 2000년 아 2001년 1월 7일 당신 근적하구만 아마 빠이 가서 비벌고 엄마를 봤다가 불행하게도 파출소에 포로돼가지고 우측하게 가서 5천원 벌금 했습니다.
1: 아이 무시게 그게 정말인가
3: 사실이구만 난 거짓이 없을 봐 그저 보채지 말고 들어옵사 2001년 8월 7일 당시 이건 둘째 조카구만 그날 낚시에 수산하고 피세기 왔었고 안도현 장천 장일대 쌀을 팔아준다는 미면 걸고 쌀 서른 마다를 깜빡 먹였습니다. 그래서 내 돈 모두 싸하게 가서 6천원 물어줬습니다.
1: 아, 그래 우리 조카도 전부 이렇게 나쁘게 했단 말이야.
3: 그뿐인 사람도
1: 가져. 당신 요한 일이 사실을 알나는데 저 법에다 지수한다요?
3: 마음대로 없어. 마음대로.
1: 야, 이 무슨 이렇게 마음인지? 아니 내가 빈 빠지게 보는 돈을 모두 싸게 임대다 다 쳐줬단 말이야 이게. 아이, 가만! 요는 며칠 전에 내 요동시에 저기 천원 가치가 딴 적은 요건 무식인가?
3: 어? 알기 쉽습니다.
1: 뭐야?
3: 아이, 시아버지 환갑 선물 싸게 하는 게 돈이 없다면 내게 와서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마. 날 그저 천원만 귀하죠. 이랬더만. 걔네가 당신에게 따질까 내 방법도 없어 말았구만. 나타나지 마소.
1: 야! 절대 당신이 그렇게 야우 그렇게 모색하게 노래 어? 나도 이번에 장구 해놓은 게 있다.
3: 스스로 치사하구만.
1: 왜였지?
3: 나로 지치 새끼처럼 장구를 만들었다는 게 당신의 남자란 게 그런 걸 만든 거.
1: 왜였지?
3: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다 신경 쓰다 포들지 못한 게 이렇게 말하지.
1: 나도 경제골이 있다는 게요. 똑바로 들으라.
3: 할 말 있겠다.
1: 2003년 2월 26 요나단 내 생일날이야. 과로 열고 재수 없는 날 바로 닫고 미옥이 처제 뭐 동네 노인들은 저기 뭐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며 저 양로원을 꾸리겠다고 돈을 저기 3만 원을 가져갔음 바로 열고 똑바로 들어라 아주 성범인 여자인
2: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 좀 감이 없다가
1: 어째
2: 이런 전이라고도 더 말할래
1: 그거는 내버려두는 나를 도인다 또 있다
4: 아이고 야야
1: 2003년 7월 15일 소가로 열고 요날은 소가비를 뜯다가 이빨이 부러지던 날 바로 갖고 칠성 처남 뭐 식당을 꾸리겠다고 돈을 2만원을 가져갔음 바로 열고 내 돈 가져가서 확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째 예
2: 우리 해제는 다 이렇게 전일에 딱딱딱딱 썼지만 당신의 해제는 다 그런 모자상에 우치성 한 대나 썼다는 말이구만
1: 아유 어쨌든 내가 빼빠지게 벌어온 돈이니까 너희들 이 돈 가지고 자가용하고 대출로 싸겠다는 게다 뭐라
2: 정말 그대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1: 아니 쓴대
2: 정말 그대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1: 하나 탑
2: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이거 조금 더 좋은 데다 쓰면 알겠겠습니다
1: 왜 이건 나만에게 배때수 수신하는 거
2: 아니 그게
1: 어쨌든 야금장은 다 써
2: 아니 내게 좋은 생각인데 내 말 좀 들어 없어
1: 아니 너 뭐
2: 그거 그렇게 사지 말아야 된다는데
1: 아니 돌아가 좀
5: 아이 못해 못해 못해 아 남의 은행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데 예?
1: 아이 물론 아무리가 아이 나한테
2: 떠먹이야
5: 세계란도?
1: 아이고 뭘 내가 통장도 도둑이라고 아이 사람들이
5: 아 이게 도둑이래 아이고 마이
1: 아이고 내 이제
5: 아이고
1: 당신 어째요?
5: 어찌 어째
1: 아이고 내가 도둑이 아니라
2: 어스구만 내 통장 도둑 지났으구만
1: 아이 사람들이
5: 이봐 당신 펄은 대낮에 담이 크구만 야 강도지래 가격
1: 아이 이거 뭐 어째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
5: 야 이게 말이 많다
1: 아이 내
5: 이야 한다
2: 내가 대지 말고 그 저기 통장만 뺏어내서
5: 예예예 아이 때리고 여기 때리라 하시네 신디
1: 아이 저 여보 당신
5: 무시게 여보 아이 이나 그냥 잊어버릴까나 이게 도둑놈인 게 아니라 유험한 거지 개맥구만 어?
1: 아이 저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가
2: 통장 줬어
5: 아이 당신 이제 이 아줌마 누구라고?
1: 야 저 내 마마라
5: 마마
1: 마누라래
2: 아이고 통장 아이 순 통장 도둑이 있구만
5: 그렇겠지 글쎄
1: 아이 야야 네 어디도 다른 남자 봐두고 댕기자야
5: 아이 당신 잠깐만 말 말라 아이 당신 같은 거는 야 도둑놈에다가 유망제까지 개맸길래 어느 판결 같은 거는 희찍고 받는다 가격 끊어
1: 아이고 내 도둑 아니 내 몰라 봐봐 답답다야
5: 일어나게
1: 아이 내 도둑 아니 내 뭐 이런 거
5: 일어나라
1: 아, 그 사람들도 답답하다 그게
5: 이나 그냥 얘기 말라 하니까 아이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1: 아이 내 뭐지 가게 나서 싱거운 사람들
5: 이리와 이리와 이게 답답하다. 저런 도둑놈 새끼들은 좀 맞아봐야 정신 차려.
1: 아니, 아니, 도둑 아니지, 아니,
5: 야, 계속 나 풀거리니. 아이 그래 공장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끌어들인 뒤에 부부가 싸네.
1: 아이
5: 그 정말 오늘 재수없다.
2: 아이 됐어.

0: 정말 미안한데 아니 저기 앉아 잠깐
1: 또 잡았다 그래
0: 앉으세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간 입에 이 비치기는 정말 싱겁겠지만은 참 한번 우리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좀 결판 좀 내려줘요. 예?
1: 아가씨 이야기를 하소. 무슨 일?
2: 당신 복잡한 야영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노?
0: 아니 누가 말은 누가 이거 당신이 내 말 거분거분 들어서 뭐 아 일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는가?
1: 아 됐구만 자꾸만 다투지 마소. 도대체 무슨 일이름? 예?
2: 아이씨 내 말하기 없어. 몇해전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게 한 70만 집에 있었어.
1: 아이 벌어왔구만.
0: 야 웃기고 있네. 그게 대체 당신 번 돈이 갔는데 내 번 돈이지.
2: 글쎄 전화 그네 번 돈이 올쓰구만. 근데 어떻게 이 몇해간에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 30만 있다 나갔어.
0: 싸우 부수적이 됐던데.
2: 잔치고 뭐 해가비고 뭐 생일이고 뭐 제사고 이런 게 아저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다 나남이 다 있는 일인데. 걔네 저런 큰 조개는 글쎄 비방 안말 봤다 5천원 벌금 했지. 둘째 조개라는 게 쌀 팔아준다고 미명 걸고 나무 쌀을 글쎄 깜빡매겠지. 나 이런 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1: 야, 야, 그건 막상구나 그 정말.
0: 잘한다. 그리 가성 이름 싹 폭내라. 옛날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라. 나라 할 말이 없는가. 전부는 그 이 집에 여동생 그 뭐 싱겁게 양모를 꾸른 다음에 3만원 가져갔지. 또 이 집 오빠도 뭐 식당 보다 2만원 가져갔지. 이번에 내 할 말이 따닥따닥해도 들어봐 알 말한다.
1: 야 그렇게 뭐 힘겹게 번 돈은 망탄 쓰면 아니 됐지 뭐.
0: 아니 그렇길래 내 지금 이제 나머지 돈 40만원 가지고 내 저기 뭐 자가용 하나 싸고 그 다음에 땡큐로 하나 싸겠다는 거야.
2: 그럼 이게 다 죽은 돈이지 산 돈도.
0: 에이 죽은 돈 산 돈이지.
2: 그저 그거를 그렇게 죽은 돈을 만들까 무슨게 됩니다. 그래 댄티로 싸서 뭐라고 자동차를 싸서 뭐 하겠습니까.
0: 이거 쓸데 그 가뜩하지. 저 하다못해 그 여름에 그 꽃이 탈락할 때도 날아갈 때도 타고 다니고 무슨 저기 깨미 뜯으러 갈 때도 타고 다니고 하다못해 그 저기 미꾸라지 제발 올다 타고 가면 안 돼.
2: 저렇게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껏 군기를 했다는 게 그저 그 정도도 조금 멀리 아픈 애라도 없어.
0: 아 글쎄 내 머리 내가 보자니까 좀 높다 사는 대표사이 앞에 타고 가르마께서 알빙고.
1: 야 이분 개성 있을구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당금 살 집이 없어도.
0: 아이 살 집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지금 사는 게.
1: 야 이거 없어. 그러면 집을 사서 또 뭐라고 자가용 싸서 뭘 하겠어.
0: 아 그 집이 다 없어지는데.
1: 이거 없어. 저 아줌마 이야기 맞다나 그러면 다 그게 죽은 돈이 됐구만.
2: 내 말 좀 없어.
1: 예예예. 예, 예.
2: 내가 원래 이 말 전화
1: 이건 없어.
2: 예. 내가 원래 전화가 내가 말을 못했는데. 예. 내 이 돈을 가지고 그 슈퍼를 꾸리자 그러지 않으면 또 주유소를 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만.
1: 아줌마 예. 그 생각 정말 잘했었구만.
0: 잘했는데. 예. 일반적인 쇼퍼를 개누구 꾸릴 수 있어도 주유소 누가 개누구 꾸리게 한답게. 그게 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2: 그래 그래 신문을 벗어 신문을. 전번에 예. 저기 천지부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우연하게 신문을 본게 거기서 예. 개누구 주유소를 꾸려도 된다는 그런 걸 내가 봤어.
0: 예, 히스테린데.
1: 아 옳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었구만 이게.
0: 무식해?
1: 정말이구나 진짜구만 이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보소. 지금 안쪽에 가보면 예, 사람들이 개놀로 이거 주유소를 끓이는 게 많았구만.
0: 아, 저 정말인가?
1: 정말입니다. 예. 이봅소. 그래 생각해봅소. 그러면 이게 주유소를 척 끓이게 되면 어? 나라 건설에도 그 공원에 서는 게 그래. 택시 기사들한테도 그 별일을 했다 줘. 그래. 개인도 돈 벌고 얼마나 좋았었나. 알겠습니다.
2: 아이고 그렇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좋은 데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1: 예,
2: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 보내고 예, 형제 간에도 예. 모두 농가 쓰고 사회도 또 좋은 일을 아이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1: 예 옳은 말이.
0: 가만있어. 아니 진짜 그렇다고 내 몸은 모두 싸게 아니 이제 자가용 싸고 무슨 뭐 댄티로 싸겠어. 예. 아니 진짜 나 임대료 투자하겠다.
1: 아이 옳습구나.
2: 진짜 예.
0: 아니 근데 그 40만원 가지고 고를 수 있는가.
1: 예 40만원은 뱀뱀이 했구나.
0: 여태 그런 걸 이렇게 하겠다. 정말 내 우리 저 안도 좀 민물 지내다가 띠띠 주워서 다 뿌려놓고
1: 예.
0: 돈 저 좀 이렇게 번 다음에
1: 예.
0: 그 다음에는 잘 우리 자치소수도 연기를 다 가가지고 이 띠띠 불쩍 간판은 저 어때띠 주워서 야야 그 앞길이 이상하다.
1: 야 원격이 있었구만.
0: 되겠다.
1: 이봤어. 야, 그래 먼저는 주유소를 끓이는 데다가 결정했었지.
0: 야, 두 말이고 잔소리지.
1: 생각 잘했었구만.
2: 예.
1: 이봤어. 내 말 좀 들어. 지금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이 돌아와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0: 아, 그러네. 근심하는 게지.
1: 예, 얼었구만. 예.
0: 아야,
1: 어째 또 무슨 일이?
0: 이 잘못했다.
1: 무슨 일입니까?
0: 이거 괴입은 내게 띠띠 주소 탁 뿌려가지고 예. 이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내 휘발유를 먹고 우리 싱싱생생 뛰어갈 차들이 예. 이 띠띠 닮아가지고 어쨌든
3: 장백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고 힐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겹고도 웅미로운 경치가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영정시 용문가에 살고 있는 림창선 씨는 현재 한국에서 고생스레 일하시는 누님께서 얼마 전에 몸이 편찮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림창선 씨의 누님께서 장백의 정기를 받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보내드립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애화 씨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여 김애화 씨는 80고령의 외할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어 손녀딸의 효도를 많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손녀딸의 소원대로 김애화 씨의 외할머니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노래 장백가요를 보내드립니다.

강백산 마루에 두둥실 해가 뜨니 푸르른 림에는 녹파만 안경 자랑하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 없이 흘러내리는 장백의 폭포수는 물 한 개를 곱게 들이우고 장백의 명주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장백산의 길을 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힘겹게 지나가는 일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나 성과가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자생력이 강한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이 속담은 한 사람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역경을 견디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을 극복하면 결국 성공과 성취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의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나무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꽃을 피운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꽃을 피우는 시기가 매우 늦고 일부 대나무는 수십 년에 한 번만 꽃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속담은 대나무가 꽃을 피우기까지 겪는 기다림과 노력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나무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견디며 자라며 그 끝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이 속담은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면 결국 성취를 이룬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성장 과정은 자연 속에서 꽃을 피우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인생을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속담이 전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대나무처럼 인내와 끈기를 중요시하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어 아마도 이 속담은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수확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대나무는 자생력이 뛰어난 식물이지만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한 뒤 5년 또는 10년, 때로는 50년까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꽃은 일반적으로 한번 피고 나면 그 뒤로 다시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자라온 과정에서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자라온 힘들고 고된 과정을 지나 꽃을 피운다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비로소 성취와 만족을 얻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수많은 성장의 과정을 견뎌낸 결과로 그 결과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나무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 등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대나무는 그 길고 힘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동안의 끈기와 인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은 인내와 끈기의 상징입니다. 대나무는 꽃을 피우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뎌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결과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고난이 길고 힘든 길을 지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성취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지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결국 더 큰 성취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속담은

대나무가 그처럼 무수한 세월을 인내하며 자라왔듯이 사람도 인생에서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은 사람을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대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를 강요당하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사람도 고난을 지나면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울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듯 사람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나무는 자라며 자신의 길을 찾고 결국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비유를 넘어 인생에서의 인내, 성장, 고난을 극복하는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견디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듯 우리도 자신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는 성장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체중관리에 있어 식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신체의 대사와 소화를 돕고 불필요한 체지방 축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프로는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일들과 그 효능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한 과일은 주로 저칼로리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섬유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장의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수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당분은 자연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인공적인 설탕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들은 대체로 저칼로리와 고섬유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간식으로 섭취할 때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또한 과일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과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사과는 체중 관리에 가장 많이 추천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단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특히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사과를 간식으로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저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져 소화에 유리하며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 배는 사과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물과 섬유질이 더욱 풍부한 과일입니다. 배는 100g당 약 57칼로리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이노시톨 성분은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공급에도 유용한 과일입니다. 특히 체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체중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는 속이 부드럽고 달콤하여 간식으로 먹으면 좋으며 신체에 자연스러운 해독작용을 도와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의 비타민C는 피부 건강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는데 그럼 체중 관리를 위한 과일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과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고 일상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당기나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섭취할 과일의 양은 약 200g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사과나 배 한 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며 이를 나누어 하루 중 여러 번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아침, 점심, 저녁 외에도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에는 사과나 배를 간식으로 먹고 오후에는 블루베리나 딸기를 먹는 식으로 균형 잡힌 과일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 관련하여 과일을 섭취하는 시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은 아침과 오후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섭취하면 체내 대사를 활발히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체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점심 후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오후에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저녁에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과일에 포함된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가벼운 저칼로리 채소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을 그 자체로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맛있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 스무디. 과일을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하면 과일의 다양한 효능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와 블루베리, 바나나, 아몬드, 우유 등을 섞어 스무디를 만들면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무디에 설탕이나 인공적인 달콤한 재료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샐러드, 다양한 과일을 한꺼번에 섞어 먹는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키위 등을 조합하면 맛도 좋고 체중 관리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에 치아씨드나 호두 등의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좋습니다. 요거트와 과일, 저지방 요거트와 함께 과일을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섬유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는 과일로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등을 추천합니다. 요거트는 지방 함량이 낮고 칼슘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중에도 섭취하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체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부족하여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일은 저칼로리이면서도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과일은 당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맛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과일을 간식으로 먹으면 식사 전 과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유발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때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를 돕고 체내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주요 식사로 대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식사에서 일부를 과일로 대체하는 방법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빵이나 밥 대신 과일과 요거트 또는 스무디를 섭취하여 저칼로리 아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이용한 아침 대체 식사는 소화가 빠르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점심에는 샐러드와 함께 과일을 곁들여 섭취하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과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과일은 고칼로리 탄수화물을 대체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체중을 관리할 때 디저트가 반드시 고칼로리 음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을 디저트로 활용하면 단맛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과일 샤베트나 구운 과일을 디저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사과나 구운 배는 저칼로리 디저트로 인기가 있으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과일은 당분이 자연스럽게 농축되어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섭취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전으로 과일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자연당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과일 섭취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과일의 당도를 고려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 섭취 방법을 통해 과일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돕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 구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시간대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일을 간식이나 디저트로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유익합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화가 가능하며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의 섭취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 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 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도 행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어린이 홀로 고속철도 탑승 공략이라는 게시물이 갑자기 늘어나.

네, 일부 블로그는 승차권 예매 단계에서 아이를 혼자 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종점 승객 예약을 신청하면 전과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일부는 부모 신분으로 아이의 독립성을 미리 키우는 좋은 기회라며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공력 속 이른바 비법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리면에는 어떤 안전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철도 아동 승차권은 아동이 반드시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공력들은 완벽 가이드, 직접 테스트 성공 등의 문구와 함께 상세한 실행 단계와 성공 사례 스크린샷을 내세워 많은 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아동이 혼자서 고속철도를 탈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승차권 예매 절차에서 만 6살 이상 14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철도 12306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동 승차권 구매 방법의 경우 현재 아이가 만 6살 이상 만 14살 미만인 경우 아동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성인 승객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해당 성인이 소지한 승차권의 도착역과 동일해야 한다. 오프라인 창구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철도 료객 운송

가족 내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를 위해 철도 종점 승객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승차 시 직원이 전 과정에서 돌봐주고 도착역에서 기차역에 인계하여 전 과정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네, 하지만 이 조장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네, 철도 12306 고객센터는 철도 시스템의 종점 승객 예약 서비스는 명확한 적용 범위가 있는 바 주로 연령, 행동, 신체 상태 등 특별한 이유로 여행 중 보조기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고 홀로 탑승하며 거동이 불편한 연장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네, 여름방학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외 관광을 선택합니다. 네, 국가안전기관은 일전에 안전알림을 발표해 해외 관찰 시 절묘한 계책이 숨겨진 기념품은 절대 구매하거나 가져와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러한 물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네, 해외 관광에서 만난 살아있는 특산물, 대하면 현지 특유의 이색 애완 동식물 등 살아있는 동식물은 각종 유해 생물과 병원체를 휴대할 수 있어 입국 후 해충과 전염병의 전파를 일으키거나 대량으로 확산 및 번식하여 농업 생산 및 생물 생태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기관은 해외 관광 시 호기심으로 인해 입국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금지 물품을 무단으로 구매, 휴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관광 중 동식물 종류가 다양한 자연 관광지를 경유한 후에는 입국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물품과 의료 등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실수로 부적절한 동식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일부 개조된 선물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해외 스파이 정보기관은 가방걸이, 열쇠걸이, 목걸이, 귀걸이 등 눈에 띄지 않는 소품들을 도청이나 실시간 추적 기능을 가진 작은 선물로 개조하여 열정적인 태도로 우리나라 공무원, 기밀 관련 기관 인원, 과학연구기관 교사와 학생 등 주요 대상자들에게 강제로 선물이나 판매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과 내부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기관은 해외 관광 시 행동이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으로 열정적인 해외 인원에 대해서 높은 경각심을 요지하고 상대방이 기념품 증정 등 여부를 제기할 경우 해외 첩보 정보기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해외 관광 중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귀국 후 즉시 12339 국가안전기관 신고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최근 여러 지역은 40도 이상의 극심한 고온을 겪고 있고 네, 일부 지역의 야간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무더위가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직면해 사람들은 옅은 색상의 옷이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과연 정말 그럴까요? 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점심에 같은 소재로 된 검은색, 흰색, 빨간색 옷을 베란다에 널어 햇빛에 노출시키고 모든 옷에 온도계를 올려놓았습니다. 5분 후 흰색 옷의 표면 온도는 38.7도로 빨간색과 검은색 옷의 표면 온도가 모두 40도 이상에 비해 견조히 낮았는데 네, 연한 색상의 옷이 시원하다는 직감에 부합되었습니다. 네, 20분 후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네, 빨간색 옷은 36.5도로 가장 낮았고 검은색 옷은 36.9도로 그 뒤를 이었으며 흰색 옷은 37.1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핵심 원리를 말하자면 네, 의류가 빛과 열을 흡수하고 반사하며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함께 시원함을 결정합니다.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 햇빛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고 열복사 중에 적색광과 적외선을 반사하여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옷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가 일부 열을 반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람들을 더욱 시원하게 느끼게 합니다. 네, 흰색 옷은 빛을 반사하고 열을 덜 흡수하여 단기적으로 더 시원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출 시 방열이 좋지 않아서 열이 쌓이기 쉽고 자외선 보호가 약합니다. 네, 검정색 옷은 열을 빠르게 흡수하지만 네, 방열 효율도 높아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적당해집니다. 네, 결론을 말하자면 네, 같은 소재 의류의 경우 야외에 짧은 시간만 있다면 연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다면 붉은색 옷이 열을 더 잘 발산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나 서늘한 곳에서는 어두운 색상의 옷이 열을 흡수한 후 빨리 발산하기에 더 편안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아창적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아창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아창족은 소승불교 신도가 많았습니다. 양하와 노서 일대의 아창족은 귀신 숭배와 조상 숭배를 해왔으며 그 주요한 종교 명절로는 관문절과 개문절, 살수절, 소백시 등이 있었습니다. 또 아창족 특유의 전통 명절로는 횃불절, 월호절, 교화절, 춘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횃불절과 월호절은 그 규모가 크고 활동 내용도 풍성합니다. 그럼 먼저 월호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는 양하 지역 아창족의 성대한 전통 민족 명절입니다. 해마다 음력 초 나흗날이 되면 양하 지역의 아창족은 사면팔방에서 월호대에 모여와서 함께 월호물을 추면서 명절을 즐깁니다. 월호대는 그 높이가 1m 정도 되고 길이와 너비가 4m 정도 되며 그 중앙에는 높이가 6m 정도 되는 폐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 나무로 조각한 활을 놓습니다. 이는 아창족이 전하는 인류의 시조인 저파마가 이 활로 요괴가 만든 가짜 태양을 쏘아떨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왼쪽 페루 꼭대기에는 빛나는 태양을 그려놓고 오른쪽 페루 꼭대기에는 푸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그립니다. 태양과 달 아래에는 아창족 여성 복장의 여러 가지 컬러 도안들이 그려져 있고 이는 아창족의 조상인 저미마가 후손들을 위해 만든 용이와 봉황 치마를 상징합니다. 명절은 인류의 시조인 천공지모 저파마와 저미마가 세상을 열고 백성을 위해 해악을 제거했으며 인류에게 복을 마련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현대에 와서는 사회주의와 아창족의 행복한 생활을 기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지방 관원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여러 민족 대표팀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아창족의 전통 스포츠인 칼춤, 봉술, 권술과 노래대창, 명절 등불놀이 등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명절은 제례와 같은 엄숙한 내용과 사람들의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어우러져 자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명절 되면 사람들은 제일 좋은 음식을 제물로 올리며 이어 개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만약 제삿날에 구랭이를 잡게 되면 대길날 징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어서 횃불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마다 음력 6월 24일은 아창족이 횃불절을 쇠는 날입니다. 이 명절은 오곡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제례이며 이날에는 돼지와 소를 잡아서 제를 지냅니다. 이때면 특제한 구운 돼지고기에 쌀국수를 섞은 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주위를 돕니다. 그 날짜를 보면 울릉 조간 지역의 아창족은 음력 6월 25일에 쉬며 내용은 다른 곳과 같다고 합니다. 살수절이라는 명절을 보기로 합니다. 중국의 다른 한 소수민족인 다이족과 마찬가지로 아창족 역시 살수절을 쉬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해마다 청명 후 7일째부터 시작해 한 주간 명절을 경축합니다. 아창족의 살수절은 꽃다귀, 부처에게 공양 드리기, 축복의 물기 연기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때는 아창족의 청년 남녀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명절 때면 처녀집에서는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 집에 놀러 온 총각을 대접합니다. 식사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맞으면 모두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총각은 다른 사람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음식상에 닭머리를 훔치며 처녀가 이를 발견할 경우 총각은 벌주로 술 한 사발을 마십니다. 처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처녀가 술을 마셔야 합니다. 또 총각이 닭머리를 훔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면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처녀의 비웃음도 사게 된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총각은 처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식사 비용을 처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회가 후이제라는 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는 아창족의 전통적인 집회를 말하며 대개는 음력 9월 중순에 진행합니다. 아창족은 소승불교를 신앙하는데요. 회가는 원래 일종의 종교 집회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보살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하늘에 가서 경서를 얻었으며 9월 15일에 인간 세상에 돌아오려 했습니다. 아창족 사람들은 보살을 맞이하기 위해 청룡과 흰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남녀 청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이 행사는 민족 명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회가 기간에는 주로는 흰 코끼리 놀이와 청룡 놀이를 벌입니다. 이는 마을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보통은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종이를 몸뚱이에 붙이며 천으로 코끼리의 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의 배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코끼리의 코를 조종합니다. 청룡은 명절 옷차림을 한 청년들이 이리저리 돌리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선보입니다. 회가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흰 코끼리와 청룡에 붉은 천을 매놓고 여러 마을의 남녀노소가 흰 코끼리와 청룡놀이 대열에 합류해서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광장에 돌아와 춤과 노래로 즐깁니다. 이때 추는 춤을 상각고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코끼리 다리북 무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창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장재인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호놀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로다. 호호 백발 염색하고 백발 수염 깎으니 오물 때 기어대 갔나 등꼬부리 허리 폈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하늘의 구름은 두리동실 구경 가고 명절에 우리 로인 어화동동 춤노래세. 만복받아 장수하고 근심 걱정 모르더니 동방사기 그 누구냐 신선로인 젊어지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0: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호놀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는 상해 도서전에 우리 성이 처음으로 주빈성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상해 도서전 흥룡강 주빈 전시관은 눈과 얼음 고유의 푸른색과 흰색 톤을 용강의 지역 기질과 결부시켜 도서 전시 판매, 역사 및 인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5개 섹션을 구성했습니다. 성내 13개 출판사가 3,400여 종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변강의 세월을 부각한 흥룡강 통사, 4대 혁명 정신을 반영한 주제 도서뿐만 아니라 량효성, 지작은 등 작가의 필끝에서 태어난 향토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문학 고전까지 다양한 도서들이 용강 고금의 문화적 맥을 이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흙토지의 풍물들도 천리를 날아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학강의 얼음꽃짝이, 허조족의 어피화, 발해 말갈수 등 109가지 무형문화재 품목과 293가지 눈과 얼음 테마 문화 아이템이 모두 전시됐습니다. 또 86가지 용강 본토 농림특산물도 집중적으로 선보여 북극의 풍토를 황포강변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8월 12일, 청춘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북대황에서 새 천지로라는 주제의 교류 간담회도 흥룡강 전시관 행사구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흥룡강성은 특별히 용강으로 하향했던 상해 지식 청년 대표 5명을 현장에 초청해 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에 뿌리 내렸던 피 끓는 청춘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상해 도서전에서 흥룡강 전시단은 약 40차례에 달하는 특색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26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 성룡영화 A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 영상 캠페인이 하얼빈에서 공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빛과 그림자의 향연은 젊은 영화인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하얼빈을 다시 한번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시켰습니다. 성룡영화 A 프로젝트는 2016년 출범 이래 젊은 창작자들에게 학습, 교류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청년들이 영화 산업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화계에서 60년 넘게 활동해 온 성룡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감을 나눴습니다. 일전 2026년 감옥사 농기계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외 60개 기업이 100여 종의 신형 농기계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제품들은 경작, 파종, 관리, 수확, 보호 등 생산 전반 과정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성 디지털 농업 직원 기능 경진 대회도 동시에 개최돼 농기계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농기계 작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일본군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일전 새로 정리한 범죄 증거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옛731 부대 하이라할 지대 위생병 다니자키 히토시의 70분 분량 구술 증언에는 일본군이 패전 직전 중국에 대량의 독가스탄을 매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증언은 일본이 중국에 유기한 화학무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가해자 측의 구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증언은 전시관이 2016년 일본에서 증거를 수집할 당시 확보한 것입니다. 다니자키 히토시는 영상에서 입대 당시 21세였으며 입대 전에는 의사의 일을 돕는 한편 야간 상업학교에 다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731 부대에서 겪은 일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입대 초기 3개월간 교육받았으며 매일 뚜껑이 있는 유리 배양 접시에 배지를 조제하고 그 위에 균을 도말한 뒤 항온기에 넣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귤락이 형성될 때까지 배양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생쥐 사육관리를 담당하면서 다니자키는 암수 야생쥐의 새끼수와 폐사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니자키는 일본군이 패전 당시 범죄 증거를 없애고 독가스탄을 매립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는 철수 당시 하이라울 지대가 부대 시설을 모두 불태웠지만 일본군 독가스 부대는 대량의 독가스탄을 몰래 매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세균이 아니라 독가스였다며 독가스 부대는 실제로 존재했고 프라울지에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밀산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민속문화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속체험, 상품, 음식 전시, 예술 공연을 매개로 밀산 조선족 민속문화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선보였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특색을 느끼고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민속문화 전시 체험 행사 현장에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조선족 장기 윷놀이 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이 번갈아 참여하며 전통 민속 경기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장엄한 회원리 공연은 조선족의 어른 공경 전통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장구 연주와 조선족 전통 악기 합주가 울려 퍼져 민족 음악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성류 주먹밥 체험 코너는 음식으로 민족 단결의 의미를 담아냈고 조선족 전통 의상 무료 체험 서비스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민족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상품 음식 전시장에는 조선족 특색 나물과 전통 수공 예품이 진열됐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인절미와 막걸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식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와 수공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한편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예 공연은 화려한 무대와 함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오프닝 무용 변방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힘찬 장족 무용과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목단강 조선민족예술관의 초청악기 합주 공연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은 따뜻한 감동을 전했으며 피날레를 장식한 다민족 합동 무용 하나 된 꿈 중국 꿈은 여러 민족 무용수들이 손을 잡고 춤추며 행사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69번째 시간입니다.

0: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서 종사존의 곁에 다가간다.
1: 사존아, 좀 어때? 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서 수술이 잘 됐다니까. 자꾸 생각하지 말거라. 너는 아직 젊으니 애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돼. 안 그래? 아,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내 주치의한테 네 정황을 말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좋기는 내가 미국에 가면 전면 검진을 해주겠다는구나. 미국에 이르러 주니 여기보다 몇십 배는 돈 없다. 걱정 말거라. 그래서 말인데, 네 미국 수속을 내가 빨리 다그칠게. 빨리 갈수록 좋은 거다.
0: 맥없이 누워 리소당의 말을 듣던 종사존이 눈을 감고 그를 외면한다.
1: 아직도 많이 불편하지?
0: 리소당이 종사존의 이 말을 짚어본다.
1: 사존아, 휴식 잘하고 있어. 나중에 또 올게, 어? 꼭 쉬어야 한다.
2: 잠깐만요.
0: 병실을 나가려던 리소당이 되돌아서 다가온다.
1: 왜?
2: 누가 수술동의서에 사인했어요?
1: 그걸 왜 묻는데?
2: 알려줘요.
1: 묵지가 했다. 돌아가는 형세가 한씨 집안에 불리하니까 너랑 관계를 끊고 싶어서 사인한 거지. 나도 너무 이외지만 묵지가 이해된다. 갈게.
0: 리소당이 자기 생각대로 한목재의 마음을 대신해 던져줘도 대답해버리고는 병실을 나선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 해석에 종사존이 체념한 듯 헛웃음을 짓는다.
2: 그런 거였네.

0: 한병선의 집. 장가를 마주한 진혜화가 오랫도록 말 한마디 없이 굳어져 서 있다. 걱정되고 불안한 일상을 기다림과 오기로만 버티고 있는 진혜화의 얼굴엔 소심의 그늘이 짙게 비껴 있다. 등 뒤에 다가선 정아줌마가 눈물을 훔치며 진혜화를 달랜다.
1: 진주임, 물이라도 마세요. 진주임, 슬퍼하지 마세요. 멀쩡하던 내가 유산이라니, 얼마나 바라던 손주인데. 어른은 무사하다니 다행이에요. 사돈인 젊었으니 애긴도 가지면 되고. 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다 알아놓으면 이 집은 어떡해요.
0: 퇴원을 한 종사손이 리소당과 함께 호텔로 돌아온다. 리소당이 종사손을 방으로 데려다 준다.
2: 그냥 이 방이잖아.
0: 종사손이 맥없이 침대에 걸터앉는다.
2: 사손아, 이 방은 아버지가 여태 안 뺐다. 그럼 짐 정리하고 일찍 쉬거라.
3: 잠깐만요. 조국 수석 빨리 해주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2: 정말 빨리 가고 싶니?
3: 네.
2: 알았어.
0: 리소당이 나가자 종사조는 맥없이 침대에 쓰러진다. 한목진의 집 대문 앞. 승용차가 멈춰서 당비서가 차에서 내려 조인종을 누른다.

0: 네, 나가요.
1: 아, 안녕하십니까.
0: 네, 당선생. 아,
1: 진주임 계십니까?
0: 네, 들어오세요.
1: 감사합니다.
2: 당비서가 집안을 들어가자 차 뒷좌석에 앉은 리소당은 팔짱을 끼고 앞을 내다본다.
0: 아, 들어가세요.
1: 네.
0: 앉아서 좀 기다려요. 진주임 모셔올게요.
1: 네, 수고하세요.
2: 당비서를 거실로 안내한 정아줌마가 진혜화를 부르러 2층으로 올라간다. 잠시 후 진혜화가 거실에 들어선다. 당비서가 진혜화와 마주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1: 아, 안녕하십니까.
3: 앉으세요.
1: 네. 자, 진주임, 두 가지 일로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동의되시면 협의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진혜화가 태연한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 한 켠이 놓고는 계속해 묻는다.
3: 두 번째는요?
1: 두 번째는 아가씨가 저더러 이 집에 처음에 올 때 갖고 온 진가방을 가져오랍니다.
3: 아줌마, 묵지방에 가서 사전이가 우리 집에 올 때 들고 온 그 가방을 가져와요.
0: 알겠어요.
2: 진혜화가 전혀 놀라는 표정 없이 정아줌마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정아줌마가 가방을 가져오자 당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0: 여기요.
1: 아, 고맙습니다. 진주이, 저희가 모든 수석을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법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그래요.
1: 아, 그럼 이만 가볼게요. 네.
2: 당비서가 짐들을 들고 나간다. 정아줌마가 흐느끼며 손으로 입을 막고 당비서를 발에 주러 나간다. 입술을 꽉 깨문 진혜화는 소파에 놓은 리원 협의서를 들고 당비서가 나간 바깥쪽을 바라보며 핏발선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애써 삼킨다. 도서를 호주머니에 찌르고 베란다에 나선 한옥진은 멀어져가는 당비서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본다.
3: 리소당. 숨 돌릴 틈은 줘야잖아.

0: 대문 밖으로 난 당비서가 차문을 열고 리소당에게 말한다.
1: 회장님, 아가씨 물건들 다 가져왔습니다.
2: 이게 전부요?
1: 네.
0: 당비서가 조수석에 오른다.

0: 들고 보다가 손수건에 정리싼 방울을 발견하고 생각에 잠긴다. 당비서가 몸을 돌려 리소당에게 말한다.
1: 아, 회장님.
2: 말하게.
1: 그동안 지켜보니 한석이의 아들이 아가씨한테 대한 마음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는 아가씨에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온 후로 아가씨는 연이어 아기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2: 빨리 끝낼수록 좋네. 그래야 사돈이가 과거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네. 당비서, 내가 말했잖소. 자네 마음이 너무 여려서 다리네. 가자고.
1: 가게.

0: 지내지.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는 정아줌마가 서름을 못 이겨 혼자 흐느낀다. 진해화가 등 뒤에 다가선다.
1: 아줌마, 리조당이 끝내는 멀쩡한 애들을 갈라놨네요. 어떤 일은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터질 일은 터져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받아들입시다. 둘이 잘 어울렸는데.
0: 호텔방. 리소당과 종사존이 마주앉아 있다. 당비서가 짐을 들고 들어서자 종사존이 묻는다.
2: 그가 아무 말 없었어요?
0: 당비서가 리소당의 눈치를 흘끔 보고는 대답한다.
3: 없습니다.
4: 됐다, 사존아. 이렇게 됐는데 따져서 뭐하리? 자꾸 따지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가방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종사조는 침대에 걸터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손으로 눈물을 훔쳐보지만 어느새 눈물은 그의 손등에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진다.

이튿날 법원 문 먼저 당도한 한 목지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리소당의 승용차를 발견한다.

바다에서 내린 종사소는 한참이나 하염없이 법원 대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은 듯 발걸음을 옮긴다.

0: 거실에서 진해화가 서성이고 있는데 자료를 손에 든 한목지가 들어선다.
1: 어머니.
2: 왔어? 리온 도장은?
1: 찍었습니다.
2: 사전인 언제 간대?
1: 내일이요.
2: 내일 언제? 목지야, 너 내일 뱅우 안 할 거야?
0: 한목지가 진해화의 말을 등 뒤에 남긴 채 2층으로 올라간다. 출국을 앞둔 종사손이 육아를 찾아 함께 유보도를 거닐며 얘기를 나눈다.
2: 언니, 언닌 아직도 내가 밉죠? 내가 왜 널 미워하겠어? 내가 생각 없이 목지 씨랑 결혼하는 바람에 두 사람 행복이 깨졌잖아요. 결국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나만 아니었다면 두 사람 결혼했을 거잖아요.
3: 그런 말 하지 마. 너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야. 연분이 아니었나 봐. 난 그렇게 생각해.
2: 언니도 알잖아요. 내가 목지 씨를 진짜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여전히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목지 씨를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3: 그럼 우린 여전히 친구야. 너 착하잖아. 목지 씨와 시댁에 할 만큼 했어. 나도 알아. 너 어려서 입양됐으니 뭐든 내 주장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걸. 사실 나와 목지는 널 많이 아껴. 이렇게 떠난다니까 잘 가고 일이 잘 풀리길 바래.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전화하든지 편지해. 아무튼 우린 언제든지 널 환영해.
2: 언니, 나 언니가 제일 좋았어요. 착하고 날 많이 이해해주고.
3: 사전아, 난 정말 너랑 묵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어쩐지 이게 끝이 아니란 느낌이 들어.
2: 언니, 묵지 씨한테 전해줄래요? 내일 점심 비행기로 떠나요. 시간이 되면 배웅 좀 해달라고요. 시간 안 되면 전화로 몇 마디만 해도 돼요.
0: 애써 웃음을 지으며 태어난 척하는 종사손의 모습을 육아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드라마 인생향연 6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0번째 시간입니다. 요가가 한옥지를 찾아온다.
1: 사전이가 어제 날 찾아왔었어. 가기 전에 너랑 만났으면 했어. 내일 떠난대. 점심 12시 비행기로. 떠나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나 봐. 배웅해주지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을 해주려고 왔어. 다른 뜻은 없어. 우리 이 나이엔 이젠 될수록 후회할 일 만들지 않는 게 좋아. 안 그래? 어찌됐든 한때는 부부였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고 내 애까지 가졌었잖아. 배웅해줘. 어제 사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
0: 말없이 요가의 말을 듣고 있는 한목지는 가끔 옅은 한숨을 내쉰다. 도손을 깍지 낀 채 쉴 새 없이 부비작거리는 그의 얼굴 표정이 복잡하기만 하다. 호텔방. 전화기를 든 종사손이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망설인다. 리소당이 들어서자 종사손은 들었던 전화기를 놓아버린다.
2: 사돈아, 또 뭐 더 챙길 게 없냐? 왜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1: 그 집에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2: 이 지경이 됐는데 연락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1: 이혼까지 했는데도 뭐가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그 집 식구를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나를 만났을 땐 내가 좋았잖아요. 그동안 다들 날 가족으로 대해줬어요. 우리 때문에 한석이가 질책을 받는 게 싫어요. 그럼 나 마음 편하게 못 가요. 그리고 투자 취소 원인을 꼭 똑똑히 밝혀요.
2: 걱정 말거라. 내가 잘 처리할게. 시정부에 편지를 써서 일의 경우를 똑똑하게 설명할게. 그럼 되지.
1: 알았어요. 바람 좀 쉬고 올게요.
2: 멀리 가지 말거라.
0: 밤 깊은 시간. 박상 등 하나를 켜둔 방에 홀로 앉은 한목지는 임신한 종사손을 챙겨주며 행복을 그리던 그 나날들을 회상한다.
3: 입맛이 없지. 이거라도 조금 먹어보.
1: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3: 아니, 나 오늘 출근하지 말고 더 뭐 해줄까?
1: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말라니까.
3: 맞다. 여길 문지르면 좋다 했어.
1: 다 괜찮으니까 어서 출근이나 해요. 네?
3: 좀 나아졌지? 네? 내가 주물러줄게. 네?

가까이 마주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무 동정도 없는 전화기를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던 종사전은 지친 듯 침대에 눕는다. 하지만 어느새 몸은 다시 전화기를 향해 돌려지고 눈은

0: 가림을 안고 잠든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 당비서가 종사전의 방울을 두드린다.
1: 아가씨, 아가씨,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으면 얼른 씻고 나오세요.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2: 알았어요.
0: 침대에 누운 채로 대답하는

0: 정사손의 눈길은 또 전화기로 향한다. 잠시 후 소속을 마친 당 비서가 거실에 들어선다.
1: 회장님, 방을 다 뺐습니다. 출발합시다.
2: 그 아가씨를 불러오게.
1: 네.
0: 당 비서가 막 나가려는데 종사손이 들어선다.
3: 저희 좀 더 기다리면 안 돼요?
2: 저 뭘 더 기다려?
3: 저희 짐을 다 못 챙겼어요. 됐어요. 가요.
2: 저 짐들을 내려가게.
0: 종사손이 리소당과 함께 호텔을 나선다. 당비서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다.
2: 당비서.
1: 네, 회장님.
2: 기분 좋았나?
1: 좋았습니다.
0: 이 시각 종사손의 눈빛은 시종 무엇인가를 찾아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
2: 사손아, 좀 있으면 비 올 것 같으니 빨리 공항으로 가자.
0: 리소당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사손은 휙 돌아서 먼저 차에 오른다. 리소당도 차에 함께 오르려는 순간 류춘홍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4: 사장이!
2: 춘홍이, 무슨 일이요?
4: 어디 가려고요?
2: 공항에 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4: 미국이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난 어쩌라고요?
2: 뭘 어쩌라니?
4: 당신이 시정부에 편지를 보내 한병선의 죄를 깡그리 덮어버렸으니 이제 그가 무사히 돌아오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2: 실험노수 한석이 그런 사람이
4: 아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서당이 몰라요. 여기 용도 간부들은 버벅을 잘해요. 서당이 다 알고 왔고 와서 다 봤잖아요. 난 다 서당이와 섬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1: 회장님, 비행기 시간 빠듯합니다.
2: 알았네. 춘홍이, 내가 시간이 급하오. 일 있으면 판사처에 내놔가.
4: 판사처요? 판사처에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0: 리소당과 당비서가 차에 오른다.
4: 서당이, 문 좀 열어요. 이거 열라고요. 내가 판사처에 말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말 들어봐요. 문 열어요. 서당이!
0: 단감하에 오른 개미처럼 어쩔 바를 몰라하는 류춘홍을 남겨두고 승용차는 쌩 하고 떠나버린다. 이 시각 한목진은 베란다를 서성이며 자신의 집에 가봤을 때 종사손을 떠올린다. 순수하고 정열적인 종사손은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한목지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으로 심어졌을지도 모른다.
5: 나 범어 아니에요. 임무를 수행하러 왔어요. 정년모범 한목지 동지와 결혼하러 왔다고요. 난 조직에서 특별히 뽑아서 온 혁명적 배우자예요.
0: 달리는 승용차 안. 창밖을 내다보며 정든 이 고장의 풍경들을 하나씩 스쳐가는 종사손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득이 차오른다.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한목지와 인연을 잠시 마음속에 묻어둬야만 하는 종사손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곁에 앉은 리소당이 그런 종사손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0: 흐르는 시간 속에 아픔이 씻겨가고 한옥진의 집엔 또다시 기쁨이 찾아든다.
1: 진지! 진지! 한석이 오셨어요!
0: 정아줌마의 기쁨에 겨운 목소리에 진혜화가 2층에서 달려내려온다.
1: 왔다고요? 어디 있어요? 거실에 계세요. 여보!
0: 거실 소파에 앉은 한병선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신문을 펼쳐들고 있다.
2: 왜 소리를 지르고 운동장도 안...
1: 여보! 영 돌아왔어요. 아님 잠시 온 거예요.
2: 잠시는 무슨...
1: 업무요. 업무를 성에서 중지시켰잖아요.
2: 아유, 또 시작이네. 아이고, 성에서 당정 간부연구 토론회를 열었는데.
1: 네?
2: 아, 조항의 새로운 문건정신 학습 토론이라 누구도 빠지면 안 된다 했어.
1: 회의요?
2: 아이고, 뭐냐면은 며칠 동안 비공개 회의였어.
1: 비공개 회의?
2: 그래서 여보, 이건 정말 희소식이요. 이번 조항경제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했어. 이는 개혁개방이 정식으로 궤도에 들어섰다는 거요.
1: 개혁개방?
2: 그렇소. 여보, 전체 회의에서 약간의 역사 문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개혁이 오늘까지 발전해오면서 봉착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아, 이번 연구토론회의 조항의 몇몇 수상들도 왔었어. 문건을 전달하는 외에도 특별히 내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그동안의 내 사업을 충분히 긍정해줘서.
1: 정말요?
2: 그럼.
1: 여보, 정말 잘 됐어요. 그럼 이 몇 년간 헛수고 안 했네요.
2: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내 사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요.
1: 네? 긍정했다면서요.
2: 아, 로시위석이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됐어. 그래서 선예선 나더러 그 자리를 맡으러.
1: 승진이네. 잘 됐어요. 고생한 보람 있네요. 일이 잘 풀려서 너무 좋아요.
2: 자, 여보, 묵지랑 사종이는?
0: 좋은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진혜화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흐려진다.
2: 무슨 일이 있어?
1: 그게 리서당이 사손이를 데려갔어요. 애들이 이혼했어요. 애기는 류산대고.
0: 너무나 뜻밖의 소식에 한병선은 입을 벌린 채 한참이나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초인종 소리에 정아줌마가 대문을 열어준다. 류춘홍이 문 밖에 서 있다.
3: 네, 나갑니다.
1: 어머, 요주임.
4: 아주머니, 잘 지냈어요?
1: 어쩐 일이세요?
4: 한석이를 뵈러 왔어요.
1: 한석이께서 금방 돌아오셔서 쉬고 계세요. 여쭤볼게요.
4: 네네.
1: 네, 잠깐만 네. 기다려.
4: 네네.
0: 정아줌마가 안으로 들어간 사이 류초농은 열려진 대문 사이로 막금이 고개를 들이밀고 동정을 살핀다. 한병선과 진혜화가 침울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다.
2: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기다니.
1: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집이 없으니까 나 혼자... 혼자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제일 걱정인 게 사존이가 간 후로 묵지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2: 묵지가 그러는 게 옳을 수도 있어. 놔야 될 건 놔줄 줄도 알아야지.
1: 참, 무슨 말이 그래요?
2: 우리 세대 일로 애들까지 괴롭혀서는 절대 안 돼요. 알겠어?
1: 여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리소당에 또 난리 칠까 봐 무서웠어요. 당신이 집에 없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리소당이 또 들고 일어나면 우린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알아요, 여보?
3: 한석이니, 류수임이 왔어요. 뵙고 싶다네요.
1: 안 봐요. 가라고 해요. 뻔뻔하기 짝이 없고 응용하기까지 한 인간을 보내요.
5: 아, 저기.
1: 여보, 잘 들어요. 아줌마도 잘 들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0: 진해화의 격렬한 반응에 한경선이

0: 동아줌마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한다.
1: 알겠어요. 온가는 또 어떻게 알고?
2: 사실 유순언니도 불쌍하옴. 그 오랜 세월을 음령 속에서 살면서 남을 해칠 생각만 하고 또 누가 자기를 해칠까봐 근심하다 결국엔 사람들 고자도 잃은 거지.
0: 정아줌마가 나와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 류춘홍에게 말한다.
1: 아, 여주인, 한석이께서 쉬어야 되니까 다음날 오세요.
0: 한병선네 집 우란. 손에 녹음기를 들고 청바지에 굽 높은 구두를 받쳐신 한정연이 노래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3: 당신에게 울어.
4: 꺼! 꺼라니까.
5: 왜 그래요, 엄마?
4: 왜라니? 다 큰 처녀가 조신하지 못하고. 너 똑바로 서.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우리 시위에 새로운 총각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고 조건도 좋더라. 알아봤더니 너한테 딱이야. 엄마가 대신 약속을 잡았다. 일요일 인민공원에서 만나서 면목이나 익혀.
5: 뭐 하자는 거예요?
4: 뭐긴 뭐야?
5: 아니 아니 아니, 오빠가 집에 붙어 안 있으니 우리 엄마 심심한가 보네. 어? 봐요. 아, 봐봐요. 마당에 화초가 이렇게 많은데 심심하면 물도 주고 전지도 해요. 날 붙잡고 수다 떨지 말고.
4: 어쭈, 얘봐라.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를 붙잡고 수다 떨겠어. 내 딸이 아니면 입이 아프게 말도 안 해. 알아? 이 진주임께서 처리해야 할 일이 태산이야. 너 진지하게 들어. 흘려듣지 말고. 일요일 인민공원이다. 무조건 가. 이거 다 치워. 이런 거 듣지 마.
0: 딸에게 한바탕 푸념을 늘여놓고 난 진혜화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리를 뜬다.
6: 행복해.
0: 한정연은 그런 진혜화의 등 뒤에 대고 그의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으로 넘겨버린다. 드라마 인생향연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8: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北京时间7点整。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는 상해 도서전에 우리 성이 처음으로 주빈성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상해 도서전 흥룡강 주빈 전시관은 눈과 얼음 고유의 푸른색과 흰색 톤을 용강의 지역 기질과 결부시켜 도서 전시 판매, 역사 및 인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다섯 개 섹션을 구성했습니다. 성내 13개 출판사가 3,400여 종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변강의 세월을 부각한 흥룡강 통사, 4대 혁명 정신을 반영한 주제 도서뿐만 아니라 량효성 지작은 등 작가의 필끝에서 태어난 향토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문학 고전까지 다양한 도서들이 용강 고금의 문화적 맥을 이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흑토지의 풍물들도 천리를 날아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학강의 얼음꽃짜기, 허조족의 어피화, 발의 말갈수 등 109가지 무형문화재 품목과 293가지 눈과 얼음 테마 문화 아이템이 모두 전시됐습니다. 또 86가지 용강 본토 농림특산물도 집중적으로 선보여 북극의 풍토를 황포강변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8월 12일 청춘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북대황에서 새 천지로라는 주제의 교류 간담회도 흥룡강 전시관 행사구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흥룡강성은 특별히 용강으로 하향했던 상해 지식 청년 대표 5명을 현장에 초청해 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에 뿌리 내렸던 피 끓는 청춘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상해 도서전에서 흥룡강 전시단은 약 40차례에 달하는 특색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26 성룡국제 액션 영화주간 성룡영화 A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 영상 캠페인이 하이빈에서 공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빛과 그림자의 향연은 젊은 영화인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할빈을 다시 한번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시켰습니다. 성룡영화 A 프로젝트는 2016년 출범 이래 젊은 창작자들에게 학습 교류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청년들이 영화 산업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화계에서 60년 넘게 활동해온 성룡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감을 나눴습니다. 일전 2026년 감옥사 농기계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외 60개 기업이 100여 종의 신형 농기계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제품들은 경작, 파종, 관리, 수확, 보호 등 생산 전반 과정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성 디지털 농업 직원 기능 경진 대회도 동시에 개최돼 농기계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농기계 작업의 규범화 및 전문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일본군 제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일전 새로 정리한 범죄 증거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옛 제31 부대 하이라알 지대 위생병 다니자키 히토시의 70분 분량 구술 증언에는 일본군이 패전 직전 중국에 대량의 독가스탄을 매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증언은 일본이 중국에 유기한 화학무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가해자 측의 구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증언은 전시관이 2016년 일본에서 증거를 수집할 당시 확보한 것입니다. 다니자키 히토시는 영상에서 입대 당시 21세였으며 입대 전에는 의사의 일을 돕는 한편 야간 상업학교에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731 부대에서 겪은 일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입대 초기 3개월간 교육받았으며 매일 뚜껑이 있는 유리 배양 접시에 폐지를 조제하고 그 위에 균을 도말한 뒤 항온기에 넣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귤락이 형성될 때까지 배양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생쥐 사육관리를 담당하면서 다니사키는 암수 야생쥐의 새끼 수와 폐사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니자키는 일본군이 패전 당시 범죄 증거를 없애고 독가스탄을 매립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철수 당시 하이라울 지대가 부대 시설을 모두 불태웠지만 일본군 독가스 부대는 대량의 독가스탄을 몰래 매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세균이 아니라 독가스였다며 독가스 부대는 실제로 존재했고 프라울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밀산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민속문화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속체험, 상품, 음식 전시, 예술 공연을 매개로 밀산 조선족 민속문화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선보였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특색을 느끼고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민속문화 전시 체험 행사 현장에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조선족 장기 윷놀이 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이 번갈아 참여하며 전통 민속 경기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장엄한 회원례 공연은 조선족의 어른 공경 전통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장구 연주와 조선족 전통 악기 합주가 울려 퍼져 민족 음악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성류 주먹밥 체험 코너는 음식으로 민족 단결의 의미를 담아냈고 조선족 전통 의상 무료 체험 서비스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민족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상품 음식 전시장에는 조선족 특색 나물과 전통 수공 예품이 진열됐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인절미와 막걸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식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와 수공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한편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예 공연은 화려한 무대와 함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오프닝 무용 변방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힘찬 장족 무용과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목단강 조선민족예술관의 초청악기 합주 공연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은 따뜻한 감동을 전했으며 피날레를 장식한 다민족 합동 무용 하나된 꿈 중국 꿈은 여러 민족 무용수들이 손을 잡고 춤추며 행사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6번째 시간입니다. 덕성이는 공강자와 함께 다츠부미를 찾아갔다. 부대 정찰과장으로부터 이미 설복을 받은 공강자는 덕성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치미를 뚝 떼고 제법 그럴듯하게 말을 엮어대기 시작했다.
1: 아, 전부 사탕 때 저는 왕관장에서 대대장님의 승낙을 받고 물건을 마차 한 대에 가득 싣고서 여섯 명의 형제들과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도 10년의 길을 걸어 산길에 들어섰을 때 그만 지방 팔로군의 매복에 빠졌지요. 결국에는 저와 두 형제가 팔로군에게 잡히고 다른 사람들은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기형에 익숙하여 밤중에 틈을 타서 도망쳐 외사촌 동생 집으로 가 숨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잡으려고 도처에서 날뛰며 우리 집 식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수색이 어찌 나오마지 저는 돌아오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 고심하다가 오늘이야 동생과 함께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이거 참 불행합니다. 제가 무능하다 보니 그만 두 형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공산군 비석들은 우리에게 대해 악독하게 크지옵지요. 저의 희년에 가까운 늙은 어머니와 4살 나는 아이도 그들에게 죽고 내 편네마저 함령에 모이겨 제가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또 갈 길이 없습니다. 이 공강자는 그들과 끝까지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도 일감이나 찾아서 일본군에 충성하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대제장님과 통역관님께서 그대를 베풀어주길 바랍니다.
0: 다츠부미는 애꾸 눈을 음침하게 쪼푸리고 공강자의 진술을 건성 듣고 나서 덕성이를 흘기더니 쑥 일본도를 뽑아 공강자를 내리찍으려고 쳐들었다.
2: 아가야로! 대단히 나빴어!
0: 공강자의 얼굴색은 졸지에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러나 그는 다츠부미의 평소에 하던 짓을 생각하고 인차 원래 모습을 회복하며 다급히 소리쳤다.
1: 죽여주십시오! 이 공강자는 죽어도 기쁩니다. 죽음이 두려웠으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0: 다츠부미의 칼은 공강자의 귓전을 휙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칼을 거두며 미친 듯이 웃었다.
2: 대단히 좋아. 영맹이 있었어.
0: 그리고는 또 일본말로 한참 말했다. 양뚱보 통역관이 말했다.
3: 공대장, 고깝게 생각하지 말게. 대대장님의 성미야, 자네도 알지 않나? 그는 자네의 담을 시험해보려는 거네. 자네 기질에 매우 탐복한다고 말했네. 자네 동생도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네.
1: 저를 칭찬했군요. 이후에도 통역관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제가 대대장님과 통역관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사양하지 마시고. 약속하지만, 자요.
0: 다츠부미와 양통역관은 마차 위에 실려있는 배 한 마디와 수많은 술병들 그리고 계집들이 가장 좋아하는 울긋불긋한 비단피를 보고 온 나체 주름이 지도록 번글거렸다. 다츠부미놈은 머리를 끄덕이며 공강자의 어깨를 두드리었다.
3: 대단히 좋았어. 능력이 있어다.
0: 공강자와 덕송이는 가슴에 얹혔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만 같았다. 그때부터 놈들의 치사칸에는 일 잘하는 화부가 한 명 늘어났다. 도수성은 참으로 견고하였다. 높은 성벽 위에는 철조망을 겹겹이 누리었고 성 밖에는 석자 너비에 넉자 깊이나 되는 참호를 파놓았다. 참호의 밑바닥에는 끝이 뾰족한 쐐기들을 세웠고 성벽 가까이에는 지뢰를 묻었다. 성 안에도 모든 길목에 화점을 구축하고 여러 곳의 화력이 교차되어 온 성 안에 미치도록 만들었다. 든든하게 쌓아올린 포대도 수풀처럼 반공 중에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이것이 바로 놈들이 금성 철벽이라고 일컫는 도수성이었다. 히틀러가 거꾸러지자 놈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 해방구의 군민이 개시한 강대한 봄철 공세는 걸음마다 놈들의 모리를 짓눌러 놓았다. 도수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놈들은 작은 거점에 있던 병력을 철거시키고 모평에서 외놈 한개 중대를 끌어다가 원래의 한개 분대 외놈들과 괴력은 한개 대대까지 배치하였다. 다츠부미놈은 서남쪽에 있는 제일 큰 포대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휘하였다. 요즘 놈들은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였다. 간혹 무리를 내밀었다가도 성 가까이에서 물건을 빼앗고 행패를 부린 후 부랴부랴 도망쳐 들어와서 새로 만든 견고한 성문을 닫아 걸고 보초를 물샐 틈 없이 세워놓았다. 다츠부미의 도장이 찍혀있는 통행증이 없이는 인민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었다. 황혼이 깃들 무렵이다. 도수성 서대문 오기에는 네 명의 괴뢰군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풀이 죽은 놈들은 달갑지 않은 뜻이 서 있었다. 모자를 삐딱이 눌러 쓴 머리들은 서리 맞은 오이처럼 축 늘어졌다. 그들은 두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 정신을 번쩍 차리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3: 뭘 하는 사람이야?
4: 아휴, 나으리, 우리는 친척집에 가오다.
0: 나이 많은 여자가 급히 대답하였다. 그 여자는 수연이 어머니였다.
3: 저건 누구야?
0: 괴력은 놈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켰다.
4: 얘는 내 며느리 오다. 우린 한 집 식구지요.
0: 수연이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3: 친척집에 간다?
0: 괴력은 놈은 눈을 부라리며 그들을 흘겨보더니 또 물었다.
3: 통행증이 있나?
5: 무슨 통행증이요? 우린 서문을 나서서 그런 걸 몰라요.
0: 수연이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2: 통행증 없이는 들어갈 생각 마라.
0: 괴력은 놈은 수연이 어머니가 발에 끼고 있는 빨간 보자기가 덮인 대나무 바구니를 지켜보았다.
4: 나리, 들여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오? 이거 나리 걷어두겠는데 애 이모 집에 간다오. 그 집은 당신의 장교 나리들과 가까운 사이라던데.
2: 하튼 소리!
0: 괴력은 한 놈이 꽥 소리쳤다. 그런데 지길관인 반장놈은 웬일인지 깐깐스레 캐물었다.
2: 어느 집이냐? 누구하고 가깝다고 그래?
4: 얘네 이모 집은 부자우다. 제사 공장을 차리고 있는 갈렌이지요. 우리 외적한 딸도 당신의 통역관을 섬긴다더군요. 당신들은 뭐루?
0: 데려군 놈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만 보았다. 반장 놈이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결심을 내린 듯 한 발 나섰다.
2: 아, 그런 일은 있다. 너희들을 들어보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만은 우리가 수색해야겠다.
4: 아유, 아 이런 고마울 때라고야. 자자, 아 어서 보시오. 내 이 바구니에는 온통 음식밖에 없다오. 아 이건 삶은 달걀이고, 아 이거는 군떡이고.
0: 수연이 어머니는 인차 포자기를 제끼고 바구니를 놈들 앞에 내놓았다.
4: 당신들도 좀 들구려. 에? 내게 조금만 남겨주면 되오.
0: 기르군 놈들은 아무런 사양도 없이 넙적넙적 주워 먹었다.
2: 이 색신 몸도 뒤져봐야겠다.
0: 반장 놈이 명령하였다. 수연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급히 말했다.
4: 아이고, 나리니, 얘 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우다.
5: 어머니, 애를 잘 안고 있어요. 뒤져보라 하시오, 뭐.
0: 수연이 어머니는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는 놈들이 겉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막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들여보내고 말았다.

0: 어머니와 딸은 성문 안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그제야 이마에 진땀을 닦으며 가만히 물었다.
1: 수연아, 너 정을 어디에 뒀냐? 예미는 간이 다 떨어졌다.
2: 어머니에게 있는데요.
1: 어? 내게? 내가 언제 가졌니?
2: 전 놈들의 눈앞에서 어머니에게 넘겨졌는데요.
0: 어머니는 아이를 싼 포대기 속을 더듬어 보았다. 과연 단단한 물건이 손에 맞혔다. 그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1: 와, 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고, 예미 놀란 걸 좀 봐라.
2: 어머니, 담벽에 가까이부터 걷자요.
1: 그래.
0: 수연이는 어머니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부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세 바퀴 오토바이가 나는 듯이 질주해왔다. 까만 사복 차림에 권총을 허리에 찬 놈이 구우에 타고 앉아서 퉁방울 같은 눈을 음험하게 부라리며 길 가는 사람들을 휘둘러 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드물었다. 남새를 메고 가는 장사꾼 서너 명과 인분 나르는 나무차 몇 대가 보였다. 자파를 파는 장수가 딸랑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며 지나갔다. 오토바이는 사정없이 질주해왔다. 길 웅댕이에 고여있던 더러운 물이 사람들 몸에 튕겼다. 오토바이는 인분차를 스쳐 지나며 차를 끄는 로인을 넘어뜨렸다. 사복차림에 권총을 찬 놈이 뛰어내리더니 성탁으로 늙은이를 후려갈기며 욕설을 퍼부었다.
3: 이 자리야! 눈이 어디 가서 맹겼나? 뼈다귀도 줄이지 못하게 관!
0: 차를 모는 놈이 소리쳤다.
4: 박대성님! 내버려 둬요! 죽여!

0: 마야, 똥 찾던 놈이나 하나 젖었지. 우리 갈 길이나 갑시다.
1: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그는 이때야 비로소 염라왕의 궁정같이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연이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2: 수연아, 이 작은 골목길로 가자.
1: 어머니와 수연이는 앞에 있는 푸른 귀화집을 유심히 살펴보며 아내의 동정을 엿보았다. 어머니는 수연이에게 아이를 안고 멀찍이 물러서 있으라고 당부하고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하고 온 얼굴에 주름살이 잡힌 채소한 여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한참 뜯어보다가 문턱을 넘어서며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2: 언니!
1: 그는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어 그만 언니를 부담고 흑흑 흐느꼈다. 놀라서 몽해졌던 그 로친네도 어머니를 부담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3: 이게 누구야?
2: 언니.
3: 아니. 아니.
2: 나요.
3: 얘가. 얘야. 얘야 너였구나.
2: 언니.
1: 수연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이모가 서로 부담고 흐느끼는 것을 보자 그만 가슴이 찡해 나서 눈물을 흘렸다.
4: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에서.
2: 언니, 얘는 언니 유적 수연이에요?
4: 이모.
2: 그래. 아이고야.
1: 이모는 수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또 울었다.
2: 무슨 바람이 불어? 너희들 모녀가 왔느냐? 아이고, 너희들이 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이고, 이게 몇 대 만이냐? 자, 어서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
4: 언니.
1: 수연의 이모는 동생과 외조카의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어머니와 수연이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으나 애써 그를 위안하였다. 불현듯 이 쇠약한 늙은이는 무슨 생각이 든 듯 이하적게 두 모녀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말했다.
2: 아니, 얘야, 너희 집은 모두 발로가 되고 너도 저번에 맞아 죽을 뻔했다더구나. 나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아이고, 얘야, 내가 어떻게 감히 애를 데리고 여기 왔냐? 나는 늙었다. 너희들이 와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거나 또 하면 어떡하냐?
1: 드라마 숨바귀꽃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5: 베이징시간 8点整.
6: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